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Bobby Caldwell, Stay With Me. Hey there, happy Tuesday, everyone.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us here at 101.2, 101.3. Today is the second day of June, June 2nd, and the time is almost 10:06.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on Boinan Radio, I'm so glad that you'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the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여러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 섹션이 있고요. 아니면은 또 문자도 있는데요. 문자창은 샵 1013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listen to us on our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오늘은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의 이 동요에 대한 애정을 잘 아실 겁니다. Today we're launching a brand new segment. Long-time listeners probably know how much I love children's songs.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동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요를 좀 생뚱맞지 않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동요 위클리라는 코너를 통해 매주 동요 두 곡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그냥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 좀 seamless하게 소개를 할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추천을 받고 있고요. 동요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곡을 보내주고 계시고 이 동요 한 곡마다 이 가요나 팝송, 대중음악을 매칭을 시키는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반부터 코너는 시작이고요. So, I've always wondered how to introduce children's music naturally on this show because our show is not really, you know, intended for children, right? So, starting today, 동요 Weekly is the segment title. We'll bring you two children's songs selected by, you know, selected among the recommendations sent in by people each week. And each children's song paired with either a pop song or a Korean song that share a similar theme or feeling. 약간의 동요를 이어주는, 동요를 좀 이 바통터치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제 제가 선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코너를 준비하면서 뭔가를 매칭한다는 거 참 어려운 작업이죠. 어려운 작업이지만 흥미로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So putting this segment together made me think about this interesting and difficult job of matching things. 아마 가장 어렵고 복잡한 매칭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매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 think perhaps the hardest thing to match is people. 왜냐? 인간의 이제 개인의 사고와 이해 방식은 각자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이 매칭이 잘 되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흔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Reason being, we all think differently, so differently. So it's never easy for two people to truly connect and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부모와 자식 관계, 그다음에 형제, 남매 사이도 매칭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나랑 잘 맞는 타인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 건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So, even parents and children, siblings don't always naturally get along, right? That's why finding someone who really fits well with you can feel like such a blessing. 근데 가면 보면은 잘 맞는 사람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You just see people who just bond so naturally, so well together. They just naturally click. 서로 잘 맞는다는 거는 클릭한다라고 하죠. So I guess their personalities are naturally click. 잘 맞는다는 것을 보면은 잘 지낸다는 걸 보면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후천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 어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성격이나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잘 맞는 사람도 있죠. It's either personalities clicking naturally or by some efforts made by either party to make the relationship work. 그래서 아직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를 잘 유지해온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the people who have stayed in our lives for years are very precious people. 왜냐면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와 잘 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잘 맞지 않아도 그만큼 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They're still here because something about the friendship works, or they put in a lot of efforts into the relationship. 그래서 오늘은 매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질문을 드릴까 생각해보다가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은 누군가? 왜잘 맞을까 그 사람이랑 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s today's question. Who is the person you're most compatible with? And what makes the two of you such a good match? Compatibility라고 하죠. Personal compatibility. And, what makes for those compatibilities, right? With people, with certain people. 한번 여러분들 답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coworker, it could be a friend. It could be your sister, a brother, or, a cousin. It could be anybody that you feel like you have a high compatibility with.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토킹 섹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Chris DeBerg, By My Side.

사람들 잘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래서 나랑 잘 맞는구나.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래서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더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So if you kind of analyze why you feel comfortable with a certain person, right? You get to know more about, yourself. You know what makes you comfortable and what put you at ease. Those kind of things, right? 남녀 사이에 또이 궁합이 잘 맞는 거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솔리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천생연분.

Cher and Peter Cetera. After all, 두 분이 참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Cher and Peter Cetera. 일단 외모적인 부분에서 두 분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커플은 아니신데요. Of course, they're not a couple, you know, a couple per se, right? 근데 참 노래가 같이 부르시니까 너무 좋네요. So, talking about personal matching and personal compatibility, 1202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성장하면 마음속에 동요 한두 곡은 어린 시절 생각하며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So, speaking of the new segment that I'll be introducing some 동요, children's songs, I think 1202님 is making reference to that new segment. Thank you. So, I hope that as children grow up, they will carry at least one or two children's songs in their hearts. Right. That's how I feel too, because I think in terms of a period, right, due to like, you know, adolescence and puberty, right, there's such a short span of time for a child to sing, to be able to physically sing 동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변성기도 일찍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라고 합니다. Probably about 3 or 4 years, right? 보통 막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there are not that many years that can actually, you know, physically sing, be able to sing a 동요 songs.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좀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고 또이 향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And 1202님 continues. 저는 아이들과 잘 맞아요. 특히 초등학생,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할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예회 때 연습시키며 부른 곡이라고 이렇게 Fool's Garden, Lemon Tree 신청해 주셨는데요. I hope, as for me, I seem to get along really well with kids, especial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 always felt happiest when I was teaching and spending time with them. So I'm requesting a song that I use to practice together for our school performance with my students, which is Lemon Tree by Fool's Garden. I think I call that a talent. 정말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진 것은 저는 굉장한 이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I really lack. 저는 정말 아이들과 친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아이들과 참 친해지기 힘들고 그래서 that's why I found the teaching so difficult and you know 그래서 영어 가르칠 때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people who are so blessed with talents to you know get along and deal with kids just like 1202님. 들어볼까요? 레몬트리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Fool's Garden, 레몬트리의 곡이 아니라 Fool's Garden의 곡입니다. 레몬트리.

Couple of tracks, Lemon Tree, Fool's Garden, followed by George Harrison, When We Was Fab였습니다. 베니님께서 오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 있는데 어울릴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성시경 씨의 곡입니다. 두 사람.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a 보이는 라디오 on YouTub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1013, 50원, 10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간단한 출첵도 좋습니다. Just a little message that you know you are listening to our show. 그냥 잘 듣고 있다라고만 보내주셔도 저희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을 얻습니다. So you can text us all the time at the #1013 for 51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So talking about the you know the issue of compatibility, you know how well you match with somebody,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issue when fo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you know,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life that we have, it's just so important, right? And to know who you are compatible with, to know who you match well with,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right? 5750님께서는 저는 의외로 한 살 위 오빠랑 생각이 잘 맞나 봐요. 떨어져 산 게 벌써 몇십 년째구만. 어떤 상황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I think I'm very compatible with my older brother who is just a year older than I. And we lived apart for decades, but we still react the same way to things. 제 절친 부부가 제 오빠랑도 친한데 각각의 카톡으로 어떤 사진이나 대화를 보내면 둘이 똑같이 말한대요. 그것도 아주 엉뚱하게. So for example, a close friend of ours often sends us the same photos or messages separately and apparently we come up with the exact same comments, usually something completely random. 그러면서 니네 남매 진짜 이상해. 근데 똑같이 이상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싱크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싫지는 않네요. They always said you guys are weird. Weird in the exactly the same way. 어릴 때 참 많이 싸웠지만 음악, 독서, 게임 등 많은 부분을 함께 했었고 제가 오빠를 자랑스러워하고 닮으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We fought a lot growing up, but we also shared music, books, and games, I think. We are still alike because I've always admired my brother and wanted to be a little like him. 아주 돈독한 오빠와 동생 사이인 것 같습니다. 형제, 남매, 자매라고 가까운 건 아니죠. 오히려 더 타인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Just because you're siblings doesn't guarantee a you know close-knit relationship, right? Usually the exact opposite, you know, you find more comfort with the people, friend, you know, perfect stranger, right? 하지만은 5750님의 케이스는 아주 돈독한 사이여서 제 인생의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빠랑 계속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이렇게 어떤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악뮤의 곡을 신청하셨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하진 않거든요. But sometimes my wife tells me that, wow, it's just so hard for you to find somebody to your liking.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 정말 자기한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제가 이렇게 불만을 막 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와,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거야. I think that is a very precise observation by my wife.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that's why I don't have that many close friends. I guess that speaks for my state of my social life and relationship, I guess. 그런 것 같습니다. 3056님께서는 저는 조용한 사람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나 태도가 전반적으로 부산스럽지 않은 그런 친구랑요. 뭐 친구들은 다 좋지만요. 라고 이렇게 3056님 says, I think I get along best with quiet people, the kind of friends whose voice, attitude, and overall presence are calm and not overly energetic. Of course, I appreciate all my friends. Yes, 피키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친구들은 다 좋은 거죠. 맞아요.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요. 칼라 브루니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Enjoy the silence.

께서도 잘 맞는 사람도 언젠가는 안 맞았는데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I think as I mentioned earlier, right? There are two reasons that you might be getting along with certain somebody that you click naturally. You have a natural compatibility with that person, or it could be through a lot of effort on either party. 그러니까 뭐. 잘 맞진 않아도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잘 어울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whichever case, you know, in both cases, I think it is very, you know, precious and very valuable. 뭐 선천적으로 잘 맞지 않아도 노력함으로써 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이긴 하죠, 그죠?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이상은 씨의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언젠가는

앤디 마이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상은 언젠가는이었습니다. So, has been very interesting and fruitful discussion on the human compatibility in ter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tching, 또 궁합.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상아님께서 유튜브에서 체크인해 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서머님 방송에서 부모님 벌초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끝내고 오는 길에 인사드립니다. 모든 큐티님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고 내일 투표도 잘 하시고요. I mentioned on the previous show that I was going to take care of my parents' graves and now I'm done and on my way home. So hope our kittenims have a wonderful day and filled with happiness. And don't forget to cast your vote tomorrow, right? Speaking of casting your vote, tomorrow is 지방선거의 날, election day for selecting local offices, right? And 뭐 이미 사전 투표도 많이 하셨겠지만, please remember to exercise your right to vote. I can never stress that enough, right?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Dusty Springfield의 노래 두곡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Son of a Preacher Man and I Only Want to Be With You.

couple of tracks from that's the Springfield, Son of a Preacher Man, and I only want to be with you. One of my favorite female singer-songwriter, Dusty Springfield. So coming up in part four of the show, as I previewed earlier on the show, we have a new segment called 동요 Weekly. And just to give you a little teaser, right, I'm going to be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두 곡의 이제 동요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각 동요의 의미와 어떤 가사를 좀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대중음악. So I'm going to try to match a popular song, sort of a popular song with that 동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동요와 대중음악의 어떤 marriage라고 해야 될까요? 동요와 대중음악의 매칭 시간이 되도록 기획을 한 코너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겠, 부탁드리겠습니다. So we'll be back with the part 4 and the 동요 weekly.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듣고 계신 그 삐지 어떠신가요? 어저께 밤 늦게까지 클래식 기타로 녹음한 삐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동요 위클리 시간인데요. 시간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렸지만 I want to introduce a couple of 동요 songs and it's gonna be coming from a recommendation from people. 누구나 다 동요 이 추천곡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So 그 추천곡 보내주신 것 중에서 제가 선곡을 해서 I will be matching it with a popular song.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두 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뚱보새라는 곡입니다. 뚱보새. I think 동요에 있어서 특히 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 곡은 정말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동요 가사의 교과서 같은 그런 가사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 role of lyric in a children's song is very important. Of course, you know, lyric in popular music is important, but even more so, I think, for children's songs. And I think this song is definitely a textbook version of what 동요 lyric should be. 너무나도 재미있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요. 귀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There's just such a playful visual aspect about this lyric and cuteness and a little lesson for the kids as well. 아마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동요이긴 한데 뚱보새 가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낭창낭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낭창낭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낭창낭창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Have you heard this expression? 낭창낭창 일단 라임이 너무 좋지 않나요? 낭창낭창 이 첫 번째 라인에서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낭창낭창 낭창낭창은 이 가늘고 긴 물체가 탄력 있게 부드럽게 휘어지거나 흔들리는 모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So 낭창낭창 is a Korean mimetic expression describing the way a long thin object bends or sways softly and flexibly with a springy motion.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가 나무 끝에 낭창낭창 앉아 있다는 얘기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And it goes like this. 뚱뚱보가 될까 봐 남들이 놀릴까 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So this sparrow sitting on the tip of a swaying branch, right, is really worried. What if I get too chubby? What if others make fun of me? 남들이 놀릴까 봐. The worries feel as big as a mountain. 걱정이 태산 같아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불었지? I hardly eat anything. How did I get this round? 혹시라도 저울이 고장 났을까 봐 이 가지 저 가지 옮겨 다니며 자꾸 몸무게를 재본답니다. So maybe the scale is broken. So from one branch to another, it keeps moving around, weighing itself again and again.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뚱보새가 본인의 몸무게를 재고 싶어서 이 가지 저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몸무게를 잰다는 게 너무 귀엽고 너무 동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one 작사는 신천이이고요. 작곡 정재원, 가창은 김수진입니다. 들어보.

Yes, 김수진의 뚱보세. 낭창낭창에서 정말 끝 아닙니까? Such a killer line to start the song.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곡인데요. Musically very impressive too. How the key changes in the middle of a song to fit the mood of the lyric. 그래서 이 뚱보새에 대해서 매칭을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I spent quite a bit of time thinking about what song would pair well with this 뚱보새. Fat bird, chubby bird, more like it, right? 말씀드렸듯이 이게 훌륭한 가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미있으면서도 약간의 교훈이 있기 때문인데요. The reason that I thought it's a wonderful 동요 lyric is that it's both fun and meaningful in a way. Because beneath the playful lyric is a message that really we can relate to. 이 곡을 들으면서 이 body positivity에 대한 곡들이 생각나는데요. 이 body positivity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 있는데, a lot of popular songs carry that kind of message. 그렇다면은 what is body positivity, right? A lot of songs about body positivity that we can think of, right? Songs that remind us not to judge ourselves too harshly, based on appearance, and that encourage us to be comfortable in our own skin. 그래서 그렇다면 이 뚱보새 이 곡이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동요라는 이 장르의 맥락 안에서 충분히 그런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You might be asking whether 뚱보새 really carries that kind of depth of message. Maybe not intentionally, but I think it's possible to find that kind of meaning within the context of a children's song. 그래서 body positivity에 대한 정말 아주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죠. 너무 유명한 곡인데, Meghan Trainor, All About That Bass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t's pretty clear I ain't no size 2. 내가 size 2를 입고 있진 않지만, but I can shake it like I'm supposed to. Because I got that boom boom that all the boys chase. 물론 이 가사 내용은 동요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는 비슷한 곡이라고 생각해서 이 곡, 뚱보새를 이 곡으로 매칭시켜봤습니다. Meghan Trainor입니다. All About The Bass.

Yes, Meghan Trainor, all about that bass. I guess 뚱보새와 또이어그 메건 트레이너가 본인의 어떤 피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She's very confident, right? You know, whatever, right? Whatever you think of my body, right? 하지만 이제 뚱보새 같은 경우는 낭창낭창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So I think it's just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yourself. 하지만 나를 사랑하자, 내 몸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pairing 해봤습니다. Hope you enjoy that.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pairing for 동요 Weekly,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이 곡은 박윤희 작사, 박은도 작곡, 에뚜알 싱어즈의 노래로 들려드릴 곡인데요. 수박맛 비가 내려라는 곡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름날 내리는 소나기는 먹구름이 수박씨를 뱉는 것 같다고 표현한 재미있는 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This playful song compares a summer rain shower to dark clouds spitting out watermelon seeds. It's a fun and imaginative way of looking at a sudden burst of rain on a summer day. 이 곡을 들으면은 뭔가 아주 시원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비가 내리는 여름날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곡을 어떤 곡과 또 매칭을 시킬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So again, song is 수박맛 비가 내려, sung by Edouard Singers. 들어보시죠.

Yes, Edward sings this. 후박맛 비가 내려. Don't you feel like you're right in the middle of a summer shower? 비를 맞으며 시원한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듯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루 뚜루 뚜루룩. 일단 동요에서는 이 의성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lyrics of children's song, you see a lot of onomatopoeia. 두루두루두루룩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는 불뚝불뚝 먹구름이 내뱉는 수박씨 같아. A sudden summer shower looks like a watermelon seeds spit out by grumpy dark clouds. 먹구름이 그 수박씨를 내뱉는 듯한 그런 표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상력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게또 이런 이 동요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듣고 왔고요. So 이렇게 시원한 비가 내리는 광경 그런 느낌을 받은 곡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곡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었지만은 물론 곡의 내용은 사실 별로 비슷하진 않지만 이 시원한 여름비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곡 준비했습니다. 페어링입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김태우 사랑비, our pairing with Edward Singer's 주방맛 비가 내려. So, hope you enjoyed our matching, our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매칭이 혹시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It's just very subjective. 여러분들의 상상을 조금 얻나, 그러니까 상상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이 매칭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The point is just to play good songs. 좋은 곡을 틀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I think 김태우 사랑비, I consider to be one of the most well-composed song. 정말 작곡이 정말 잘된 곡이라고 생각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So, 약간의 그런 페어링은 끝났지만, 아까 수박맛 비가 내려와 약간 에디셔널 페어링으로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요. This one is called The Watermelon Man. Originally by Herbie Hancock. Herbie Hancock, 주말 동안에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Originally by Watermelon Man. 이 재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데, This one is done by David Benoit. 피아니스트 David Benoit가 연주한 Watermelon Man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is election day, so we have a day off. We have a special program. We won't be live tomorrow, so do exercise your right and vote for somebody that you believe in. So that is all the program.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leaving you with the last pairing, David Benoit, Watermelon Man.

0: 这是一座拥有约2000年历史的文明古城。
1: 这里四季分明，春夏秋冬皆有迷人的自然风景。
2: 这里充满时尚气息，

0: 冷冷说一说我们的韩国语时间，首先还是要请出李春阳老师。李老师你好。木姐你好。来直接进入对话，看看我们今天的学习点是什么呢？好的，백화점은
1: 옷값이 너무 비싸요. 这 百货商店的这个衣服价格太贵了。
0: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옷도 많고 가격도 싸요. 去东大门市场看一看吧，这边衣服很多，价格也很便宜。
1: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你有没有试试看做这个泡菜汤啊？
0: 아직 못 만들어 봤어요. 꼭 배우고 싶어요.

0: 바다 쇼.
1: 바다 바다요. 바다 보다.
0: 씻다 씻.
1: 씻어요. 씻어 보다.
0: 듣다 팅.
1: 들어요. 들어보다.
0: 걷다 쪼.
1: 걸어요. 걸어보다.
0: 눕다 탕.
1: 누워요. 누워보다.
0: 굽다 烤.
1: 구워요. 구워보다.
0: 붓다 떠.
1: 붓다 부어요. 부어보다.
0: 긋다 화.
1: 구워요. 그것보다.
0: 那再来看一下我们刚才的绘画吧再来听一遍好的이 옷이 입어봐도 돼요? 这件衣服我可以试试穿吗?试穿吗?
1: 이 옷은 손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세요. 这件衣服跟您应该很合适您要不要试着穿一下?
0: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해요. 最近呢很烦都有点忧郁了
1: 명상 음악을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要不要听听冥想音乐心情会变好的
0: 새로 만든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를 마셔봤어요? 你有没有喝这个韩国用米做的这个米酒啊传统酒米酒啊
1: 맛만 봤어요. 我只是尝过味道.
0: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我在韩国没有朋友.
1: 한국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어요. 我想交交韩国人朋友韩国朋友哎我觉得这是很多外国人到了一个国家之后的心声哈其实最关键的还是要我们自己主动的去迈出那一步那接下来就一起来听민경훈带来的돌아보다

0: 下一个学习点我们来听一下。
1: 스키를 탄 적이 있어요? 你有去滑雪吗?
0: 아니요, 스키를 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스케이트를 탄 적이 있어요. 我没滑过雪，但滑过冰。
1: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0: 병원에 간 적이 없지만 약국에 간 적이 있어요. 我没去过医院，但去过药店。 今天这个语法点的话是적적적이
1: 있어요, 저기 없어요. 它前面呢动词呢，它有一个形态，就是加上一个 은 或者是 니은. 저기 있어요, 없어요. 它呢跟那个아 봤어요, 없어요是有相似的地方的表示，有过什么样的经历，曾经做过什么事情，是这么一个语法。对，而且它是은 니은 적，对，这个变形的话。 动词有收音的时候呢，要把收音的声音发出来，嗯，然后呢，没有收音的时候呢，加上一个니은，因为是느开头，所以呢还有不规则。对，느开头的时候，리을会有不规则变化，然后嗯的时候母音开头也会有不规则变化，所以呢，这个一定要小心注意一下的地方。
0: 那我们来看一看吧。
1: 好的，比如说 보다 没有收音，那我们直接用嗯就给다。
0: 본 적이 있다.
1: 입다, 穿,有收音, 要把收音的声音发出来.
0: 입은 적이 있다.
1: 입은 적이 있다, 有穿过,然后有看过, 是这么一个意思. 那我们来看一下其他的单词, 타다.
0: 타다, 坐. 탄 적이 있다.
1: 탄 적이 있다, 만나다, 见.
0: 见过, 만난 적이 있다.
1: 여행하다, 旅行.
0: 여행한 적이 있다.
1: 那还有这个有收音的单词, 읽다, 读.
0: 있다, 읽은 적이 있다, 두고.
1: 먹다, 吃.
0: 먹은 적이 있다, 吃过.
1: 받다, 收.
0: 받은 적이 있다,
1: 받은 적이 있다,
0: 收过.
1: 对, 那我们接下来看一下它的这些不规则变化的一些单词，比如说 만들다,
0: 만든 적이 있다.
1: 듣다, 听.
0: 들은 적이 있다.
1: 然后还有 비읍조收音的单词, 줍다, 剪.
0: 주운 적이 있다.
1: 주운 적이 있다. 비읍조收音的单词，它的不规则变化是把 비읍去掉加上无， 它这是它的不规则变化。 주운 적이 있다. 还有这个시우做收音的单词，比如说 붓다,
0: 要把시우去掉。 부은 적이 있다.
1: 对了， 부은 적이 있다. 这个시우去掉以后，它没有收音了，但是后面用的同样是은 적이 있다. 这个一定要注意一下。
0: 那我们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好的，
1: 어제 공항에서 연예인을 만났어요. 昨天在这个机场呢，我看到那个明星了。난
0: 지금까지 한 번도 연예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到目前为止，我没有见过一次艺人。
1: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你这个护照有没有丢过呀？
0: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지만 노트북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我没丢过护照，但我丢过笔记本电脑。
1: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你有没有去海外旅行过？
0: 딸은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지만 저는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없다. 我的女儿去过意大利，但我没去海外旅行过。哎，这说的是老师吧？对，然后每次做这个例文，我们都要结合自己的实际情况。对，我女儿有去过，我没有去过。嗯，시장에서
1: 물건을 잘 깎아요? 你那个去市场买东西的时候，会那个讲价吗？讨价吗？讨价还价，打折吗？
0: 아니요, 깎아본 적이 없어요. 我没讨价还价，稍微讲一点点。那这个语法有什么需要注意的点吗？首先呢，它就是不太用于反复出现的或一般性的事情，比如说
1: 오늘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0: 这个不能用，这个水我们经常喝的嘛，或者是化妆室里看这个있어요，因为这个时候使用的我们经常性反复发生的一个动作，所以这个时候就不太合适。那我们再来复习一下吧。

0: 타다.
1: 타다. 탄 적이 있다.
0: 만나다, 见.
1: 만난 적이 있다.
0: 여행하다, 旅行.
1: 여행한 적이 있다.
0: 있다, 두.
1: 읽은 적이 있다.
0: 먹다, 吃.
1: 먹은 적이 있다.
0: 받다, 收.
1: 받은 적이 있다.
0: 만들다, 做.
1: 만든 적이 있다.
0: 듣다, 听.
1: 들은 적이 있다.
0: 걷다, 走.
1: 걸은 적이 있다.
0: 줍다, 捡.
1: 주운 적이 있다.
0: 굽다, 烤.
1: 구운 적이 있다.
0: 붓다, 떠.
1: 부은 적이 있다.
0: 긋다, 화.
1: 그은 적이 있다.
0: 这是我们的单词的练习，再来复习一下日常生活的会话经常用到的。 어제 공항에서 연예인을 만났어요. 昨天在这个机场我见到了艺人了。
1: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연예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到目前为止我没见过一次艺人。
0: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你有没有丢过护照呀?
1: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지만 노트북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我没丢过护照，但丢过笔记本电脑。
0: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你有没有去海外旅行过?
1: 딸은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지만 저는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없다. 我的女儿去过意大利旅行，但我没去海外旅行过。
0: 시장에서 물건을 잘 깎아요? 네, 취시장 买东西的时候很会讨价还价吧?
1: 아니요, 깎아본 적이 없어요. 不是的，我没有讨价还价过，没讲过价。接下来一起来听这首程杰武带来的《사랑은 쉰 적이

0: 我们来看看接下来的学习点是什么吧。好的，이
1: 영화를 볼 수 있어요? 这个电影可以看吗?저
0: 영화를 볼 수 없어요. 这个电影没法看。
1: 한자를 읽을 수 있어요? 你可以读这个汉字吗?
0: 아니요, 한자를 읽을 수 없어요. 不，我不会读汉字。那我们今天的语法其实也很明显了。对，很简单。动词읽
1: 수 있어요? 없어요? 还有这个읽 수 있어요? 없어요? 那表示某种能力或者可能性，具备这种能力或者可能性的时候呢，使用읽 수 있어요? 읽 수 없어요? 不具备的话呢，就用 없어요 就可以了，相当于我们汉语的什么能不能会不会可以不可以。那同样的，我们因为有这个母音开头的语法，有母音开头的语法，还有离做收音的这种语法，所以呢要注意它的不规则变化。那我们就直接来单词练习。好的。嗯，보다볼수있어요。嗯，不能看。볼수없어요。주다给。줄수있어요。
0: 不能给。줄수없어요。만나다见。만날수있어요。不能见。만날수없어요。공부하다学。공부할수있어요。哦，不能学。공부할수없어요。哦，팔다。팔수있어요。哦，리얼做收音的单词，当它没有，然后直接加。对，两个리얼。对，两个리얼的话没有必要，没有必要。팔수있어요。不能卖。啊，팔수없어요。那읽다读能读。
1: 읽을 수 있어요.
0: 不 능读.
1: 읽을 수 없어요.
0: 찾다, 找. 찾을 수 있어요.
1: 不 능 找.
0: 찾을 수 없어요.
1: 놓다, 放.
0: 놓을 수 있어요.
1: 不 능 放.
0: 놓을 수 없어요.
1: 적다, 写.
0: 적을 수 있어요.
1: 不 능 写.
0: 적을 수 없어요.
1: 입다, 穿.
0: 입을 수 있어요.
1: 不 능 穿.
0: 입을 수 없어요.
1: 받다, 收.
0: 받을 수 있어요.
1: 不 능 收.
0: 받을 수 없어요.
1: 씻다, 洗.
0: 씻을 수 있어요.
1: 不 능 洗.
0: 씻을 수 없어요.
1: 接下来就进入我们的这些不规则变化的单词练习. 듣다.
0: 듣다, 들을 수 있어요.
1: 들을 수 있어요. 디귿变 리얼是它的不规则变化. 들을 수 있어요. 不 능 听.
0: 들을 수 없어요.
1: 줍다, 剪.
0: 줄 수 있어요.
1: 不 능 减.
0: 줄 수 없어요.
1: 비읍 做收音的单词是把 비읍 去掉加上一个 우 然后呢加入我们的语法就可以了. 붓다 到.
0: 붓다 부을 수 있어요.
1: 不 능 到.
0: 부을 수 없어요.
1: 시우 做收音的单词 시우 去掉 然后呢同样的按有收音的单词的语法来加就可以了. 부을 수 있어요. 부을 수 없어요.
0: 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
1: 好的.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这周我们能见面吗?
0: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어요. 对不起,这个周已经有约了,所以见不了.
1: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语这种书你能读了吗?
0: 네, 한국어를 세 달 동안 공부했어요. 是的,我韩语学了三个月了.
1: 学了三个月就能读韩语书，很厉害。这个韩语呢，你只要学三个月的话，认字就能读，但是可能不太明白什么意思。啊，对，不是可以读了。对对对，能读出来。嗯，내일
0: 혼자
1: 이사를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明天我要自己搬家，你能帮我吗？네,
0: 도와줄 수 있어요. 몇 시에 할 거예요? 是的，可以帮你。明天几点呢？
1: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你能吃这个韩国菜吗？
0: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当然我能吃还能自己做呢。那这个语法有什么需要注意的事项吗？哦，那如果说我们在这个읽
1: 수 있어요 없어요 这个수后面加上一个嘎的话呢，可能就是比它这个읽 수 있어요 없어요 更具有强调性。我们可以来试一下，比如说떡볶이가 매워서 먹을 수 없어요. 这个炒年糕，韩国的炒年糕确实挺辣的，所以呢，我不能吃떡볶이가 매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那这个呢炒年糕呢它太辣了，我实在是不能吃，就更有强调的，对，实在是吃不了，再有强调的那个意义在里面。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어요. 루 很堵走不了了. 那 길이 막혀서 갈 수

挡下了，然后又有怎样的故事呢？稍后继续为您讲述，一起来听金邦素带来的《지나간다》。

We are kicking off today's morning with Maggie Rogers on and off. Good morning to you all, morning groovers. 오늘은요, 오프닝에서 인생을 운전하는 버스로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버스. 버스가 차고지로 갈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겠죠? 내가 운전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손님인 거죠. 언젠간 또 내릴 거고 또 내릴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탈 거고요. And I like this idea because it takes some of the pressure out of relationships. Not every person is meant to stay in our lives forever, and that doesn't mean the connection wasn't meaningful. And if we are lucky, we keep meeting new people who make the journey a little more interesting.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People would just ride on the bus on and off, so when someone gets off, you just gotta wait for the new people to fill in the bus. That's just how it goes. And I think the life works the same way too. 근데 제 버스 노선은 사라진 건가? 뭔가 사람도 요즘에는 잘 안 타고 내리지도 않고.

돈도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의 버스는 어떤가요?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live today. 오늘 화요일인데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듣고 계신가요? 놀라셨죠? 뭐야? 오늘도 생방이야? 뭐야? 뭐야? 놀라신 분들은 101.3MHz 켜시고 혹은 또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So we're live today, everyone. And also you can listen to our radio program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지금 원래는 보이는 라디오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we're supposed to have a viewable radio today, but the service is not available at the moment, but you can still tune in through our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So come on in, come on in. Maybe we might get it worked out. 뭔가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오랜만에 생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예, 평소에는 금요일만 하다가 이제 오늘 생방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You know, when you want to start your car engine after a very, very long time, it takes time to reset it, right? 뭔가 자동차 시동도 막몇달 동안, 몇년 동안 이렇게 안 켜두면은 시동 거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들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101.3MHz 아니면은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All right, let's check ou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Who's able to catch live? 닥터 페이퍼님 오셨군요. Morning! 오늘도 생방 너무 좋아요. 그쵸, 그쵸? 생방이 뭐라고 이렇게 좋을 일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생생한 순간 같이 나눠봐요. 우리 반장님, 영H님,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is here saying Good morning! 우리 체육부장님도 아이고 오셨군요. Good morning입니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Yeah, from what I remember, 체육부장님 took a little break yesterday because she was busy, and now you have made it to your workout. Congratulations! 또 에너지 뿜뿜하는 아침 보내시길 바라고요. Happy life, good morning, 코코님, good morning,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hello everyone, 다들 안녕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들의 이 굿모닝 인사 저한테 엄청난 비타민이거든요. So that means I want to see more of that.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have a song that you want to share and listen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if you like free options, leave your comments. Go on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들 뭐 피곤하거나 지친 그런 날을 시작하고 계신다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에너지 뿜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이 처음부터 막 에너제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모여서 그 에너지를 발휘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now move on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Course, we can never neglect MG Q&A when it comes to Morning Groove. It is the ongoing segment since the start of the program. I ask you a question here, and your job is to answer to my inquiry, as simple as it is, everyone. So today's question will be this. Listen up.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가요? So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maybe to become close to but did? So let me know. 여러분들 좀 우리가 사람들이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면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let me give you my answer for this question. 인생에서 가장 신기하게 친해진 친구. 사실 신기할 건 없는데, it was a long time ago, obviously.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정말 옛날에, 옛날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There was a friend I knew since middle school, and we really didn't like each other back then.
we ended up going to different high schools, so obviously we weren't close. But we ran into each other by chance at an academy, and we had a mutual friend, and we were friends with that mutual friend. And it turned out that we were actually very similar, and we became close so quickly, and now we've become one of closest friends.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서로 좀 견제하고 뭔가 쟤 왜 저래? 막 이랬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연히 고등학교 때 각자 다른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둘 다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뭔가 공통점들이 하나 둘씩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완전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데 와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서로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쟤 왜 저래 이런 게 디폴트였어요. 근데 이렇게 친해졌답니다. And also I have another close friend. I think, yeah, we met at TBS actually. She was a writer, I was a writer too. And we would have this writer's desk back then. So writers would work on that desk together. But normally, like, we wouldn't talk to each other that much because we were so busy preparing for our own program. But one day she approached me, that writer friend approached me and she was like, oh, do you want some cookies from Dangbox? 뭐 이렇게 너 우리 카페에서 내가 사온 쿠키 하나 먹을래? 이러면서 그냥 급속도로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냥 말 놓자 이러면서 엄청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좀 계기가 이렇게 막 특별하진 않네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이웃이 됐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됐던 좀 신기하게 친해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Actually, don't a lot of people really get close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at their company? 뭔가 이렇게 회사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뭐 직장 상사에 대해서 뭔가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막 돈독해지고 좀 친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여러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I'm pretty sure you must have a lot of different cases. S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내가 조금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친해졌는지 저한테 오늘 얘기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nna be back to you guys after Chapel Loan, Pink Pony Club.

0: It is the second day of June, Tuesday morning,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m Summer, and here'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It is shaping up to be another very warm day, especially across central regions and Jeonbuk. Daytime temperatures will climb above 30 degrees Celsius in many parts of the central region, bringing midsummer-like heat to start the day.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4 to 20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24 to 33 degrees Celsius, staying near or above seasonal averages. In particular, the heat index is expected to rise to around 31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central region and Jeonbuk, making it feel even hotter than the actual temperature. Seoul is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which could make the hottest day of the year so far. As for Typhoon Changmi, the sixth named storm of the season, is expected to pass well away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have little impact on inland areas. Looking at temperatures around the country, highs are expected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9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Gwangju, 28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24 degrees Celsius in both Busan and Jeju. Meanwhile, the rain that began in Jeju yesterday will spread into Jeonnam during the early morning hours. By the morning, showers will extend into Daegu and southeastern Gyeongbuk before actually tapering off in most areas during the afternoo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7 degrees Celsius. Stay cool, drink plenty of water, and take breaks in the shade if you will be spending time outdoors. And as mentioned earlier, we're live today, Morning Groovers, so that means I can read your messages once you send them in. So here it goes. 성준 Lee sai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준님. 워터탱크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럴게요. 워터탱크님 덕분이니까요. 서비님, 상민님도 good morning! 이렇게 또 shout-out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출첵은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신상아 모닝 그루버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생방이네요. 생금 아니었나요, 원래? 다시 썸머피디님을 생방으로 듣다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회사를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가려고 방송을 듣다가 반가워서 인사 남깁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들 되시길요. I'm so glad to hear Summer's live on air again. I'm leaving a message to say hello because I caught the broadcast well on my way to cut the grass at my parents' gravel site today rather than going to work. Wishing everyone a happy day. 감사합니다. 제 방송인 줄 알고 그러면 오늘 딱 라디오를 키신 거네요. 그렇죠? 에휴, 방이라도 듣지 뭐 이랬는데 뭐야 생방? 약간 이런 또 기대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행복이 찾아왔네요 우리 신상아 모닝 그루버 So that is quite an unexpected happiness for you right there 오늘도 운전 안전하게 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아셨죠? Alright, Morning Groovers. I need to recap on today's question. 오늘 질문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친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친해졌는지,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지 제가 너무 알고 싶거든요. So you have t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It could be your neighbor, your colleague at work, or one of your best friends that are around you, just anyone. How did you become friends? 인생에서 어떤 신기한 계기로 친해지셨나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회사 욕하다가 친해지는 경우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정말 우연찮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So it is not my story. It's not my personal story. But I know a friend who became friends with the person who was sitting right next to her on an airplane.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우연히 장거리 비행기인데 옆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랑 친해졌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친하게 지낸대요. 근데 남자분이래요. 그래서 이성 친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뭔가 이렇게 썸 타다가 안 돼서 친구가 된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어쨌든 비행기 옆자리랑 옆자리에 계신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I mean, I'm an outgoing person and extrovert myself too, but I don't know. When it comes to riding an airplane, I'd rather sleep, you know? It's the time for me to charge my energy. So I don't want to talk to someone next to me.
1: 저는 그래서 비행기를 어쨌든 이륙하기도 전에 좀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수 없는데 뭐 그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약간 이런 경우는 있다. Randomly,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at Itaewon, and I met this random foreigner at a hamburger franchise, and we started talking, and it turned out that I was going to Peru in a couple of months, and he was also going to Peru for after a couple of months because he was half Peruvian.
2: 그래서 우연히 햄버거 가게에서 만난 그 외국인이 나는 이제 한달 뒤에 페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둔데?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이 페루에 계시다고 해서 페루에서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조금 신기한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친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런 계기가 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w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또 운동 열정 펼쳐주시는 체육부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거친 운동에. 거친만 보면 이렇게 또 임재범 씨가 생각이 났는데, 거친 운동에 부드러운 Shawn Mendes의 Where Were You in the Morning 노래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 노래 같이 들어보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또 에너지 뿜뿜하고 5-in-1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this song, Shawn Mendes, Where Were You in the Morning?

And it seems like more Morning Groovers are here gathering for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또 생방송 사수해주시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 누가 누가 계신지. 영신이님, 써머피디님, 굿모닝. 오늘 더 행복하세요. 맞아요. 행복 욕심 엄청나죠, 우리 모두가. 오늘은 더 행복하고, 내일은 더 행복하고, 계속 계속 우리는 더 행복할 거예요. Lovable Rosie Ha. 안녕하세요. 굿모닝이요. 오랜만이에요. 로지아님,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nd let's go back to our topic, everyone. 여러분들, 나 좀 이 사람이랑 신기하게 친해졌어요 싶은 사연 오늘 받고 있습니다.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Let's all think about this together. 자, 7677, aka 우리 사뚜기 그룹 아시죠?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요.

하고 문자가 안 보여요. 근데 박은혜 팀장님 and I have been discussing about this.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특수기호를 보내주셨는데 그 특수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그 이후의 메시지가 아예 좀안 보이나 봐요.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은. 그래서 문자가 안 보입니다. 화살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It's blank. 그러니까 사뚜기 모닝 그룹은 저 너희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의 궁금증도 해결되고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의 사연도 소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귀찮으시겠지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기호를 사용하시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도 읽어보고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하니까요. Okay. While Sattugi Morning Groover is probably doing that, let's move on to 체육부장님's message. This is regarding our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1년간 제 파트너이자 친하게 지낸 동료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서 너무 아쉽게 헤어졌어요. 제 동료 대신 새로 오신 분이 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그분과 베프가 되었어요. So I had a coworker who was my close friend and partner at work for a year. When the company didn't renew their contract, it was so sad to say goodbye. And there was a new partner that came in and you weren't really close in the beginning, but now became best friends. 어제 체육부장님의 그 문자도 생각이 나요. 뭔가 직장에서 좀 친하게 사람들과 지내면서 일할 맛이 난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딱 그분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그쵸? 지금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서 각자 사는 얘기하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그쵸? 동료가 은근히 베프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easier for you to become best friend with your colleagues because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Maybe even more than your family members. 가족보다도 더 많이 사실 함께하는 게 직장 동료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Because at least you see them from like 9 to 6.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공감되는 게 되게 많으니까 나누는 얘기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aybe they can become close friends than the friends that you met long, long time ago.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s keep talking about this. This is quite fun, 여러분.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누구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to become close to but did? And to give you an announcement, our viewable radio is on. It's been on for a couple of minutes ago. 보이는 라디오가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엔진이 이제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TBS EFM 유튜브 채널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런 거다 눌러주시고요. 예, 그거 다 끝나셨으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 이제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This is our YouTube channel TBS EFM where you can join us for the viewable radio. Right, morning groupers. Let's now listen to a song together. This is Atomic Kitten, The Tide Is High.

And we just listened to Subby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I'm Yours by Jason Mraz. I believe that he's coming to Korea this year in November, I believe. 한국에 이제 내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11월 달인가 아마 그럴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So according to Subby, 저는 회사 커플 CC로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 맛집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녀가 가입하고 나온다고 해서 당장 갔었는데 동호회장이 서비 씨 여기 친한 사람 있어요? 그녀가 손들면서 서비 씨 저랑 친하잖아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되고 급격히 친해졌어요. 지금은 결혼 14년 차 아들 둘에 지금도 친하죠. I got married as a company couple back then. There was a gourmet club at our company, and when a co-worker told me that she was joining and coming out that day, I signed up on the spot and went. And the club president asked, Mr. Subby, do you know anyone close here? And she raised her hand and said, Mr. Subby and I are close. Naturally. Coming over to sit next to me, and we became very, very close quickly. How romantic! So it seems like you liked her in the first place. 먼저 서비님께서 좋아하셨네요, 그쵸? 뭐 그녀가 지금 동호회 가입한다고 나도 갈래 이러면서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먼저 좋아하셨네요, 얼레리 껄레리. 회사 동호회에서 이렇게 또 친해지셨구나. 회사 동호회 맛집 동호회 있고 참 좋네요. 와, 이런 동호회 있으면은 은근히 또 사내 커플도 많이 탄생할 것 같고 그런데 그쵸. 일부러 막 이렇게 장려를 하나 회사에서 우리 이제 사내 커플들 많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들 회사 오래오래 다녀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호회 주시는 건가? And the message continues. 참고로 그날 그녀가 제 이상형을 물어봤고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쁘고 말 잘 통하고 저보다 센스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녀를 바로 말한 거였어요.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저 결혼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라고. So she asked about her, the ideal type of Subby님 and I responded the person who's good looking, who's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and who really had some good sense. And she first figured that, oh my gosh, I'm not gonna be able to get married. But it was actually her. You were, 그러니까 이상형 너야 뭐 이런 거 하셨어야죠. 이렇게 메이크하게 말씀하시니까. 내 이상형 내 앞에 있잖아. 내 이상형은 인형, 미인형, 너. 죄송해요. 저 좀 주책 맞죠? 어떡해. 이렇게 또 우리 서비님의 로맨틱한 회사 CC 커플 탄생 스토리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된 계기 이런 거 말씀해주세요. 정하실 말씀 없으시면 뭐 남편, 아내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런 얘기도 은근히 신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듣기에는. So I want to continue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or couples with?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Coco also has her own response for this. 덕질하다가 친해진 덕친이요. 친구나 형제보다 마음이 더 통하는 찐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하루가 모자라는 신기한 사이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벗을 만나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손태진의 리메이크 앨범 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 아쉽지만 이 곡이 아직 저희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So according to Coco님, a fanmate that I became friends with through fangirling, we've become a real true fan who connects with me even better than my actual friends or siblings. And we are in this amazing relationship where a whole day isn't enough when we talk about the person that we both love. 그러니까 가뜩이나 내가 독질하는 거 자체도 막 좋아 죽겠는데 그 마음을 막 이해하고 같은 포인트에서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이거 봤어? 저 사람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은 더없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덕질하는 대상이 내 인생에 엄청 큰 행복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준다? 야, 이건 끝난 거예요. 베프예요, 베프. I actually have this experience too. 저도 팽질하

하면서 이제 덕질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제 문제는 제가 금방 탈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친구의 공감대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So I do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but my problem is that I stop fangirling very, very quickly, and I move on to another idol or like a band group. So that is the problem. I cannot maintain that relationship as long as I can. 이게 또 꾸준함이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First half of the morning groove is over, and we are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어디 가지 마세요. 이 유튜브 시청자의 수가 줄어들수록 제 마음도 막 정말 슬퍼지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세요. I'll be back to you guys. Stay tuned. This is the Cardigans Carnival.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Groove.
1: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everyone.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yes, it is a viewable radio. So if you want to watch me, watch T-Bongyo or whatever, go on YouTube channel TBS EF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 생방송 현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Let's see who are here listening to the most fascinating program ever, Morning Groove. 우리 Park DS, Morning Groover. 탄차에서 라디오로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로 듣고 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쭉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basically tuning in on YouTube live stream as well. You've been listening to the radio all the time. And I guess it's your first time ever. It's pretty fun, isn't it? 제가 앞으로 쭉 이걸 좀 더 강조해서 읽었어요. 정말 쭉 하고 싶은 마음에. 왜 이렇게 깨깨거리는 소리가 나지? 하진님, 출근 중에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출근 중이시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셔야 제가 또 잘 듣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 하진님 감사해요. 제가 덕분에 하진님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출근 잘 하시고요. 오늘 중간에 또 휴일도 있고 내일

투표일이니까 휴일이잖아요. 내일 또 투표 얼른 얼른 이렇게 하시고 또 쉬시고 막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쉬는 날이 중간에 딱 하루 있으니까는 그나마 견딜만 하시죠. 그리고 모닝그룹부터 생방이니까요. Okay,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topic because I'm still curious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r couples with? 내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졌어요. 나이 사람이랑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친해졌어요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Just like our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who has responded. 안녕하세요. TBS EFM의 꽃피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저는 PC방에서 알바하다 만난 친구인데요. 일도 일주일 정도밖에 같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같이 일한 또 다른 친구는 제 와이프가 되었네요. 오, 뭐야? 생각해보니 이 PC방이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거북이 비행기 신청하신다고. So for me, it's a friend that I met while working part-time at an internet cafe. We only worked together for about a week, but now they have become my closest friends of 20 years. And another friend who worked with us at that time, they've now become my wife. And thinking about it now, that internet cafe seems to have brought so many precious relationships into my life. 그 PC방 터가 좋네요. PC방에서 이렇게까지 와이프까지 만날 일인가요?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길게 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PC방에서. 무슨 게임 뭐 대회라도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일이 별로 없었나? 안 바빴어요, 별로? 이제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셨나? 진짜 신기하다. 그럼 세 분에서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시고 막 그러겠어요. 그쵸? 옛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겠다. 근데 PC방 자체에선 별로 할 얘기가 없겠네요. 일주일밖에 안 계셔가지고. Thank you for sharing this story. 우리 사투기 모닝그룹 이제 볼까요? 드디어 이제 그 특수기호 문자 삭제하시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문자가 보입니다. Finally, we are able to read clearly of 사투기 그룹's message. So let's go ahead. 사투기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 아, 이거였구나. 바로 모닝그룹입니다. 출장 중에 라디오를 잘 듣는데, 서울 방향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이제는 계속 막 신기하게 많이 친해지는 이 느낌이라고 해주셨어요.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A Wider Shade of Pale 보내주셨는데, 모닝그룹, 아, 이걸 완전 제가 간과하고 있었군요. So basically, 사투기 모닝그룹 said that the most fascinating way I've ever gotten close to something is definitely the program 모닝그룹 that I'm listening to. I listen to the radio a lot and quite often when I'm away on business trips and I stumbled upon it by pure chance while tuning the dial on my way up to Seoul. 이런 또 우연한 계기 맞네요. 모닝그룹 막 추천받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막 채널을 돌리고 돌리다가 이 이상한 여자는 누구지? 이러면서 모닝 그루브? 그루브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질문을 바꿀 걸 그랬다. 여러분들 모닝 그루브 어떻게 또 친해지셨는지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친해지셨겠죠, 그쵸? 뭐 채널을 돌리다가 라디오가 참 이게 감성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요즘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또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종종 듣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Thank you for letting me this know.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사연 기다리고 있겠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a segment. 오늘은 막 새로운 코너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거를 조금 부활시켰습니다. So it's kind of a resurrection of the past segments that you guys used to enjoy. I really hope you guys enjoy it today as well. So I'll be back for that after listening to 사뚜기 Groover's song request. This is Procol Harum, A Wider Shade of Pale.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ince we get to have three live shows a week, this segment is back, Morning Groovers, because I know that you guys used to enjoy this segment, and so did I.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코너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생방하면 또 좋아하시는 코너도 소환을 해야죠. 그래서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There are so many remakes out there. 리메이크 곡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And sometimes we'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n original version. 여러분,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하는 저잖아요. 그래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그 경계를 우리가 마구마구 넘나들 수 있는 그 코너입니다. So this is how the segment goes.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이제 바빠지셔야 됩니다. 알바생들이 여기서 딱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R&R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를 맞춰주신 다음에 내가 그 원곡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고 있는 것들 뭐 자유롭게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고품격 있게 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our part-timers,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musician all together.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called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to you.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뭔가 쩌렁쩌렁 이렇게 부르기 참 좋거든요. Sinead O'Connor. 이분이 좀이 노래 부른 걸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s version of Nothing Compares to You. But did you guys know that this is a remade version? 이거 리메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Easy peasy. 자, 여러분들 알아요. 그냥 맞추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 알아요. I know it's hard. I know it's difficult. So I know it's high level. So I'm obviously gonna be a kind DJ to give you a hint. 또 여러분 친절한 썸머가 친절한 힌트 드릴게요. 오늘도 나갑니다. 이유식 힌트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이유식 힌트입니다. And the hint will be shared in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altogether. 굉장히 또 친절한 썸머시죠? 자, 힌트는요. 이 원곡자의 가수의 직업은 이 직업은 가수 가수가 맞아요. 이 원곡자의 직업은 가수가 맞고요. 자, 굳이 신분으로 따지자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뭐 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님들이 엄청 이 사람을 좋아해요. 네, 아주 미쳐요, 미쳐. So, this is my hint for you. Cinderella would probably know the answer because she just loves this man. She always waits for him. She always thinks about him. Let's just call him Cinderella's own boyfriend. 신데렐라의 남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남친 누굴까요? So that is the hint. So everyone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It's Sinead O'Connor의 Nothing Compares to의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o let's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 Nothing Compares to You.

워터탱크님이 많이 들은 곡인데 가수를 몰라요라고 하셨는데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know the musician or not because that's where you learn.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음악 지식을 쌓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몰랐던 대신에 듣고 나서 나중에 자랑하시는 거죠. 너 이거 원곡자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Okay, are you guys all taking your guesses? 뭐 어렵나 봐요. 우리. 제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anyways,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우리 선생님께서 꺄 이게 얼마 만인지 리메이크 리와인드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완전 좋아. Looks like you have been enjoying this segment, Sunset Morning Groover. 정답은 프린트 인쇄? 라고 해주셨는데, 아, 뭐 근접해요, 그쵸? 일부러 이러신 것 같긴 한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또 이렇게 힌트 제공 알바까지 지원해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 신데렐라 남친, 크크크크, 프린스죠. 프린스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Cinderella's boyfriend, princess's boyfriend. 프린스죠. 예, 공주님의 남친, 신데렐라의 남친, 뱃설공주의 남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남친, 만인의 남친이에요. 그러면 뭐지? 3437 said, Prince, I always wanted to be prince, but reality, I'm a slave. Slave of money and love. Let's hope bright future to be a prince one day. I know, we always dreamed about it, right? I always wanted to become a princess, but now I'm a slave of companies, of work, money. Yeah, 이게 뭔가 slave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만큼은 공주 왕자님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공주 마인드, 왕자 attitude 갖추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도록 하고요. So the answer is Prince, everyone. 프린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Nothing Compares to You가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자가 프린스고요. A lot of people actually associate this song, Nothing Compares to You, with Sinead O'Connor because that is like the most well-known and popular version. But the song was actually written by Prince too back in 1984. 8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And it was first released back in 1985 by his side project band, The Family, and largely went unnoticed at the time. And to give you some fun fact about this song, Prince reported

actually wrote and recorded the original demo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노래를 녹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짧게 이거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Showing just how effortlessly great songs sometimes come together. 그러니까 이런 명곡들이 사실 나타나고 이제 나오고 탄생하는 데에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f you have watched the music video of Sinead O'Connor's version, the tears that actually appear near the end of the video were actually genuine. 이게 Sinead O'Connor가 이 뮤직비디오 끝부분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연기 눈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O'Connor later revealed that she was actually thinking about her late mother while filming the scene. So that is the story behind that. And yes, the legend Sinead O'Connor sadly passed away back in 2023. 벌써 2년이 됐네요. 3년이 다 돼가네요. But even today, when people hear Nothing Compares to You, here is often the first voice that comes to mind, which is by Sinead O'Connor. 그래서 시네이드 오코너 목소리가 더 익숙하지만 프린스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게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곡 또 좀 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So we are here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full version of this song by the original musician. 우리 백설공주의 남친 프린스의 버전도 함께 들어볼 거예요. So if you have any stories that you want to add on to this remake process by Sinead O'Connor or by Prince, let me know. 또 우리 프린스나 Sinead O'Connor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있다.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Now it is time for us to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 Let's have a listen to Prince's version, Nothing Compares to You.

Alright, morning groovers. I'm back to you guys, and let's have a read to your messages. 우리 GOD 팬 morning groover 반가워요. GOD summer PD님 good morning이에요. 이 노래 한국 노래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오빠 나만 바라봐 빠빠 이제 나를 바라봐. 왁스 노래였던 것 같아요 라고 이것도 원곡 소개인가요? 아 GOD 팬 모닝 그룹어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리메이크 리와인드 연장선이 돼버렸잖아요. 아 다음주에 뭐하지? 왁스 가수가 2000년에 오빠라는 곡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신디 러퍼의 She Bop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죠. 샘플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예, 재밌죠? 이게 어? 이 노래? 이 노래? 했는데 사실 원곡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hat is the beauty of Remake Rewind everyone. 우리 켄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생방, 오늘도 생방, 내일은 노 생방.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참여를 잘 못하는데 안 들어올 수 없네요. 아, 뭐 하셨어요? What were you doing not charging your battery? Aren't you feeling anxious and worried a little bit? 배터리 충전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막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 모닝그루버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막 오지 않으세요? 어, 충전 항상 모닝그루버 시작 전에는 100%로 만땅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I believe that once you finish listening to Morning Groove, your batteries will go back to like 20% once again. 제가 좀 이렇게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모닝 그루브 끝나면 배터리가 다시 20% 이만큼 단단 말이에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그러니까 항상 꼭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Dozing, Morning Groover said. The Morning Groove show is miraculous. Miraculous, that's such a fabulous word. Thank you, thank you. You're miraculous. Dozing,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kind word. Okay, 우리 계속해서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Let's continue now talking about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kay, let's start with 1825 Morning Groover. 저는 일본 여자친구와 2년 국제 연애 중에 코로나로 완전히 락다운돼서 외국인들의 입국이 불가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혼인신고였어요. 아이 낳고 6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So I was in a long-distance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a Japanese girlfriend for 2 years. Then COVID hit, causing a complete lockdown where foreigners weren't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So the only way for us to see each other was to register our marriage, and now we have a child and have been living happily together for 6 years. 그런 방법이 있었죠. 사랑은 코로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딱 해버리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제 친구도 국제 커플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어, 이게 꼭 락다운이 아니어도 once you have to go through that whole visa process, it's not easy for an international long distance relationship to be maintained. 그래서 제 친구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So she wasn't planning on getting married. She thought that it was unnecessary.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쭉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남자친구가 뭐 한 3개월 있다가 해외에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됐던 거죠. So she thought it was unnecessary. 막 같은 지구인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들락날락해야 돼? 우린 함께 있어야 돼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혼인신고가 굉장히 또 파워가 센 것 같아요. The power of getting married, right? Kim's fan morning group은요. 21년 전에 군 복무 시절 주말에 외박을 나가서 나이트클럽에서 한 무리의 여자분들과 합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의 와이프고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Wow. 21 years ago, during my military service, I went out on a weekend pass and joined a table with a group of women at a nightclub. Ooh. And one of them is now my wife and we are living happily with 2 kids. 되게 놀랍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은근히 많다고 전 들었어요.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가 꽤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들린 이유가 다들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말씀들 안 하고 민망하시니까 우리 킴스팸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은근히 많다고 해요. 뭐 알게 뭐예요? 밖에 계신 뭐 바구니 팀장님?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웃음을 짓는데 이게 은근히 막 어, 우린 소개팅으로 만났어 라고 했는데 절반은 아마 나이트에서 만난 경우도 있을걸요. 근데
근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뭐 놀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야말로 찐 자만추 아닌가요? 그쵸? 뭐 소개팅이 아니고 입만추가 아닌 자만추인 거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OD 팬 모닝그룹, 우리 남편이요.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멀리서 인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So you met your husband at your friend's wedding and he was saying hello from a very far distance. 근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GOD 팬 모닝그룹한테 인사를 이렇게 건네신 건가? 아니면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하신 그 모습에 반하신 건가? 그게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지우드 팬님께 인사한 거가 안녕 안녕 나 여기 있어 헬로우 막 이러면서 막나좀 알아봐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눈빛 교환을 하신 건가 그게 궁금한데 우리 5558 모닝그룹어 굿모닝 오늘따라 상큼한 서머 PD님 목소리와 좋은 음악을 들으니 출근길이 지루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해외에 살아서 잘 만나지 못하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연락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부 제 인생 덕질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 벌써 10년 이상이 된 오랜 인연들입니다.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중에 가장 오래된 25년지기 친구를 만나게 된 가수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So even though I have lived abroad and we didn't get to meet often. I have friends who always contact me whenever I visit Korea. They're all precious relationships that I met through the biggest fandoms of my life, and they're such grateful friends who never forget to reach out even when the artist I like changes. 우리 뮤지컬 러버 모닝그룹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건 진짜 의리다. 이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 저처럼 막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주고 그만큼 또 우정이 더 소중한 거였던 거겠죠. 그죠? 우리 뮤지컬 러버는 누가 그렇게 좋으셨고 지금은 누가 좋으신가요? 더 너츠를 그러면 덕질을 하셨을 때 만나셨던 분이겠네요. Thank you for sharing this. 아, 그리고 우리 GOD 팬 모닝그룹께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GOD fan actually responded to my question. 후자예요. 사람들한테 인사요. 저는 그때 모르는 사이였으니라고. So basically, I guess you fell in love with your husband, seeing him, saying hello to the people that he's been meeting with. 그러니까 인사를 너무 잘하고 그런 밝은 모습에 우리 GOD 팬 모닝그룹께서 반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저 남자 뭐지? 이랬는데 그게 또 남편이 된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내가 눈여겨봤던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Morning Groovers, this is fun.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알게 되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되게 소중하죠? 아까 버스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처럼 지금 내 곁에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So the passengers who are on the bus that you're driving right now at this moment are the most precious people in your life, so let's appreciate them more and more. Okay, this song is going out to our musical lover so that we can let our musical lover think about this person's good friends. This is The Nuts. 사랑해, 바보!

I finally got to read Minjun and Lina Mom's message before the show is over. 우리 민준 리나 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피디님, 저는 오늘 기상 시간부터 라디오 틀어놓고 이동 중에도 듣고 있답니다. 드디어 짬이 나서 문자 보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싫은데 날이 너무 좋아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오늘 라이브인 거 알고 민준 so happy 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listening with 민준이 right now at the same time. 민준이와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민준 하이. Hello. Good morning. This is summer emo. Eat the mo.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공부 다 했으면 할 거 다 했으면 또 열심히 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민준 리나맘님 이렇게 짬내서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영H님께서는 This is regarding MG Q&A. 제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은 여기 계신 모닝그루버님들 아닐까요? 크크 그런데 아무도 얼굴을 몰라. So yeah, you got to get along with the peop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here. And we do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카톡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그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 그룹을 검색하시면 막 침묵을 막 쌓으시면서 거기서 막 사진도 보내시고 강아지 사진도 공유하시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해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근데 프로필 사진도 안 해놓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We always have this sharing our like, common thing that we'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ll together.

Bobby Caldwell, Stay With Me. Hey there, happy Tuesday, everyone.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us here at 101.2, 101.3. Today is the second day of June, June 2nd, and the time is almost 10:06.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on Boinan Radio, I'm so glad that you'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the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여러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 섹션이 있고요. 아니면은 또 문자도 있는데요. 문자창은 샵 1013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listen to us on our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오늘은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의 이 동요에 대한 애정을 잘 아실 겁니다. Today we're launching a brand new segment. Long-time listeners probably know how much I love children's songs.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동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요를 좀 생뚱맞지 않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동요 위클리라는 코너를 통해 매주 동요 두 곡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그냥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 좀 seamless하게 소개를 할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추천을 받고 있고요. 동요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곡을 보내주고 계시고 이 동요 한 곡마다 이 가요나 팝송 대중음악을 매칭을 시키는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반부터 코너는 시작이고요. So I've always wondered how to introduce children's music naturally on this show because our show is not really, you know, intended for children, right? So starting today, 동요 Weekly is the segment title. We'll bring you two children's songs selected by selecting among the recommendations sent in by people each week. And each children's song paired with either a pop song or a Korean song that share a similar theme or feeling. 약간의 동요를 이어주는, 동요를 좀 이 바통터치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제 제가 선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코너를 준비하면서 뭔가를 매칭한다는 거. 참 어려운 작업이죠. 어려운 작업이지만 흥미로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So putting this segment together made me think about this interesting and difficult job of matching things. 아마 가장 어렵고 복잡한 매칭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매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 think perhaps the hardest thing to match is people. 왜냐? 인간의 이제 개인의 사고와 이해 방식은 각자 너무나 독특하고 또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이 매칭이 잘 되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흔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Reason being, we all think differently, so differently. So it's never easy for two people to truly connect and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형제, 남매 사이도 매칭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나랑 잘 맞는 타인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 건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So, even parents and children, siblings don't always naturally get along, right? That's why finding someone who really fits well with you can feel like such a blessing. 근데 가면 보면은 잘 맞는 사람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You just see people who just bond so naturally, so well together. They just naturally click. 서로 잘 맞는다는 거는 클릭한다라고 하죠. So I guess their personalities naturally click.
잘 맞는다는 것을 보면은 잘 지낸다는 걸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천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 어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성격이나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잘 맞는 사람도 있죠. It's either you know, personality is clicking naturally or by some efforts made by either party to make the relationship work.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 우리 주위에 남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를 잘 유지해온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the people who have stayed in our lives for years are very precious people. 왜냐하면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와 잘 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잘 맞지 않아도 그만큼 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They're still here because something about the friendship works or they put in a lot of efforts into the relationship. 그래서 오늘은 매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질문을 드릴까 생각해보다가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은 누군가? 왜 잘 맞을까 그 사람이랑 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s today's question. Who is the person you're most compatible with? And what makes the two of you such a good match? Compatibility라고 하죠. Personal compatibility. And, you know, what makes for those compatibilities, right? With people, with certain people. 한번 여러분들 답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coworker, it could be a friend, you know, it could be your sister, a brother, or you know, a cousin, you know, it could be anybody that you feel like you have a high compatibility with.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토킹 섹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Chris DeBerg, By My Sid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Cher and Peter Cetera. After all, 두 분이 참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Cher and Peter Cetera. 일단 외모적인 부분에서 두 분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커플은 아니신데, of course they're not a couple, you know, a couple per se, right? 근데 참 노래가 같이 부르시니까 너무 좋네요. So, talking about personal matching and personal compatibility, 1202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성장하면 마음속에 동요 한두 곡은 어린 시절 생각하며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So, speaking of the new segment that I'll be introducing some 동요's, children's songs, I think 1202님 is making reference to that new segment. Thank you. So, I hope that as children grow up, they will carry at least one or two children's songs in their hearts. Right. That's how I feel too, because I think in terms of a period, right, due to like, you know, adolescence and puberty, right, there's such a short span of time for a child to sing, to be able to physically sing 동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변성기도 일찍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라고 합니다. Probably about three or four years, right? 보통 막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there are not that many years that can actually, you know, physically sing, be able to sing a 동요 songs.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좀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고 또 이 향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And 1202님 continues. 저는 아이들과 잘 맞아요. 특히 초등학생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할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예회 때 연습시키며 부른 곡이라고 이렇게 Fool's Garden, Lemon Tree 신청해 주셨는데요. I hope, as for me, I seem to get along really well with kids, especial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 always felt happiest when I was teaching and spending time with them. So I'm requesting a song that I use to practice together for our school performance with my students, which is Lemon Tree by Fool's Garden. I think I call that a talent. 정말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진 것은 저는 굉장한 이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I really lack. 저는 정말 아이들과 친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아이들과 참 친해지기 힘들고 그래서 that's why I found the teaching so difficult and you know 그래서 영어 가르칠 때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people who are so blessed with talents to you know get along and deal with kids just like 1202님. 들어볼까요? 레몬트리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Fool's Garden 레몬트리의 곡이 아니라 Fool's Garden의 곡입니다. 레몬트리.

Couple tracks, Lemon Tree, Fool's Garden, followed by George Harrison, When We Was Fab 였습니다. 베니님께서 오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 있는데 어울릴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성시경 씨의 곡입니다. 두 사람.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a 보이는 라디오 on YouTub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1013 50원, 10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간단한 출첵도 좋습니다. Just a little message that you know you are listening to our show. 그냥 잘 듣고 있다라고만 보내주셔도 저희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을 얻습니다. So you can text us all the time at the #1013 for 51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So talking about the you know the issue of compatibility, you know how well you match with somebody,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issue when fo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you know,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life that we have, it's just so important, right? And to know who you are compatible with, to know who you match well with,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right? 5750님께서는 저는 의외로 한 살 위 오빠랑 생각이 잘 맞나 봐요. 떨어져 산 게 벌써 몇십 년째구만. 어떤 상황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I think I'm very compatible with my older brother who is just a year older than I. And we lived apart for decades, but we still react the same way to things. 제 절친 부부가 제 오빠랑도 친한데 각각의 카톡으로 어떤 사진이나 대화를 보내면 둘이 똑같이 말한대요. 그것도 아주 엉뚱하게. So for example, a close friend of ours often sends us the same photos or messages separately, and apparently we come up with the exact same comments, usually something completely random. 그러면서 니네 남매 진짜 이상해. 근데 똑같이 이상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싱크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싫지는 않네요. They always said that you guys are weird. Weird in the exactly the same way. 어릴 때 참 많이 싸웠지만 음악, 독서, 게임 등 많은 부분을 함께 했었고 제가 오빠를 자랑스러워하고 닮으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We fought a lot growing up, but we also shared music, books, and games. I think we are still alike because I've always admired my brother and wanted to be a little like him. 아주 돈독한 오빠와 동생 사이인 것 같습니다. 형제, 남매, 자매라고 가까운 건 아니죠. 오히려 더 타인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Just because you're siblings doesn't guarantee a you know close-knit relationship, right? Usually the exact opposite. You know, you find more comfort with the people, friend, you know, perfect stranger, right? 하지만은 5750님의 케이스는 아주 돈독한 사이여서 제 인생의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빠랑 계속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이렇게 어떤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I sometimes have a hard time finding compatible people. 저 역시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I don't think I'm that picky. 제가 뭐 이렇게 까다롭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But sometimes my wife tells me that, wow, it's just so hard for you to find somebody to your liking.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 정말 자기한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제가 이렇게 불만을 막 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와,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거야. I think that is a very precise observation by my wife.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that's why I don't have that many close friends. I guess that speaks for my, you know, state of my, you know, social life and relationship, I guess. 그런 것 같습니다. 3056님께서는 저는 조용한 사람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나 태도가 전반적으로 부산스럽지 않은 그런 친구랑요. 뭐 친구들은 다 좋지만요. 라고 이렇게. 3056님 says, I think I get along best with quiet people, the kind of friends whose voice, attitude, and overall presence are calm and not overly energetic. Of course, I appreciate all my friends. Yes, picky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친구들은 다 좋은 거죠. 맞아요.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요. Carla Bruni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Enjoy the silence.

앤디 마이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상은 언젠가는이었습니다. So, has been very interesting and fruitful discussion on the human compatibility in ter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tching, 또 궁합.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상아님께서 유튜브에서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사모님 방송에서 부모님 벌초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끝내고 오는 길에 인사드립니다. 모든 큐티님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고 내일 투표도 잘 하시고요. I mentioned on the previous show that I was going to take care of my parents' graves and now I'm done and on my way home. So hope our kittenims have a wonderful day and filled with happiness. And don't forget to cast your vote tomorrow, right? Speaking of casting your vote, tomorrow is 지방선거의 날, election day for selecting local offices, right? And 뭐 이미 사전 투표도 많이 하셨겠지만, please remember to exercise your right to vote. I can never stress that enough, right?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Dusty Springfield의 노래 두곡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Son of a Preacher Man and I Only Want to Be With You.

Couple of tracks from that's the Springfield, the Son of a Preacher Man, and I only want to be with you. One of my favorite female singer-songwriter, Dusty Springfield. So coming up in part four of the show, as I previewed earlier on the show, we have a new segment called 동요 Weekly. And just to give you a little teaser, right, I'm going to be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두 곡의 이제 동요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각 동요의 의미와 어떤 가사를 좀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대중음악. So I'm going to try to match a popular song, sort of a popular song with that 동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동요와 대중음악의 어떤 marriage라고 해야 될까요? 동요와 대중음악의 매칭 시간이 되도록 기획을 한 코너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겠, 부탁드리겠습니다. So we'll be back with the part 4 and the 동요 weekly.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듣고 계신 그 삐지 어떠신가요? 어저께 밤 늦게까지 클래식 기타로 녹음한 삐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동요 위클리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렸지만 I want to introduce a couple of 동요 songs and it's going to be coming from a recommendation from people. 누구나 다 동요 이 추천곡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So, 그 추천곡 보내주신 것 중에서 제가 선곡을 해서 I will be matching it with a popular song.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두 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뚱보새라는 곡입니다. 뚱보새. I think 동요에 있어서 특히 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 곡은 정말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동요 가사의 교과서 같은 그런 가사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 role of lyric in a children's song is very important. Of course, you know, lyric in popular music is important, but even more so, I think, for children's songs. And I think this song is definitely a textbook version of what 동요 lyric should be. 너무나도 재미있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요. 귀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There's just such a playful visual aspect about this lyric and cuteness and a little lesson for the kids as well. 아마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동요이긴 한데 뚱보새 가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낭창낭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낭창낭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낭창낭창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Have you heard this expression? 낭창낭창 일단 라임이 너무 좋지 않나요? 낭창낭창 이 첫 번째 라인에서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낭창낭창 낭창낭창은 이 가늘고 긴 물체가 탄력 있게 부드럽게 휘어지거나 흔들리는 모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So, 낭창낭창 is a Korean mimetic expression describing the way a long, thin object bends or sways softly and flexibly with a springy motion.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가 나무 끝에 낭창낭창 앉아있다는 얘기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And it goes like this. 뚱뚱보가 될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So this sparrow sitting on the tip of a swaying branch, right, is really worried. What if I get too chubby? What if others make fun of me? 남들이 놀릴까 봐. The worries feel as big as a mountain. 걱정이 태산 같아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불었지? I hardly eat anything. How did I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one, 작사는 신천이이고요. 작곡 정재원, 가창은 김수진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진, 뚱보새.

예스, 김수진의 뚱보세. 낭창낭창에서 정말 끝 아닙니까? Such a killer line to start the song.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곡인데요. Musically very impressive too. How the key changes in the middle of a song to fit the mood of the lyric. 그래서 이 뚱보새에 대해서 매칭을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I spent quite a bit of time thinking about what song would pair well with this 뚱보새. Chubby bird, more like it, right? The reason that I thought it's a wonderful 동요 lyric is that it's both fun and meaningful in a way, because beneath the playful lyric is a message that really we can relate to. 이 곡을 들으면서 이 body positivity에 대한 곡들이 생각났는데요. 이 body positivity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 있는데. A lot of popular songs carry that kind of message. 그렇다면은 what is body positivity, right? A lot of songs about body positivity that we can think of, right? Songs that remind us not to judge ourselves too harshly, based on appearance, and that encourage us to be comfortable in our own skin.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뚱보새 이 곡이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동요라는 이 장르의 맥락 안에서 충분히 그런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You might be asking whether 뚱보새 really carries that kind of depth of message. Maybe not intentionally, but I think it's possible to find that kind of meaning within the context of a children's song. 그래서 body positivity에 대한 정말 아주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죠. 너무 유명한 곡인데, Meghan Trainor, All About That Bass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t's pretty clear I ain't no size 2. 내가 size 2를 입고 있진 않지만, but I can shake it like I'm supposed to. Cause I got that boom boom that all the boys chase. 물론 이 가사 내용은 동요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는 비슷한 곡이라고 생각해서 이 곡, 뚱보새를 이 곡으로 매칭시켜 봤습니다. Meghan Trainor입니다. All About the Bass.

Yes, Meghan Trainor, all about that bass. I guess 뚱보새와 또 이 그 Meghan Trainor가 본인의 어떤 figure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She's very confident, right? You know, whatever, right? Whatever you think of my body, right? 하지만 이제 뚱보새 같은 경우는 낭창낭창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So I think it's just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yourself. 하지만 나를 사랑하자, 내 몸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pairing 해봤습니다. Hope you enjoy that.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pairing for 동요 Weekly,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이 곡은 박윤희 작사, 박은도 작곡, 에뚜알 싱어즈의 노래로 들려드릴 곡인데요. 수박맛 비가 내려라는 곡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름날 내리는 소나기는 먹구름이 수박씨를 뱉는 것 같다고 표현한 재미있는 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This playful song compares a summer rain shower to dark clouds spitting out watermelon seeds. It's a fun and imaginative way of looking at a sudden burst of rain on a summer day. 이 곡을 들으면은 뭔가 아주 시원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비가 내리는 여름날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곡을 어떤 곡과 또 매칭을 시킬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So again, song is 수박맛 비가 내려, sung by Edouard Singers. 들어보시죠.

Yes, Edward Singer's "Subagmat Piga Neryo." Don't you feel like you're right in the middle of a summer shower? 비를 맞으면 시원한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듯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루 뚜루 뚜루룩. 일단 동요에서는 이 의성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lyrics of children's song, you see a lot of onomatopoeia. 뚜루뚜루뚜루룩,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는 불뚝불뚝, 먹구름이 내뱉는 수박씨 같아. A sudden summer shower looks like a watermelon seeds spit out by grumpy dark clouds. 먹구름이 그 수박씨를 내뱉는 듯한 그런 표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상력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게또 이런 이 동요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듣고 왔고요. So 이렇게 시원한 비가 내리는 광경, 그런 느낌을 받은 곡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곡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물론 곡의 내용은 사실 별로 비슷하진 않지만, 이 시원한 여름비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곡 준비했습니다. 페어링입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김태우 사랑비, our pairing with Edward Singer's 주방맛 비가 내려. So, hope you enjoyed our matching, our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매칭이 혹시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It's just very subjective. 여러분들의 상상을 조금 얻나, 그러니까 상상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이 매칭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The point is just to play good songs. 좋은 곡을 틀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I think 김태우 사랑비, I consider to be one of the most well-composed song. 정말 작곡이 정말 잘된 곡이라고 생각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So, 약간의 그런 페어링은 끝났지만, 아까 수박맛 비가 내려와 약간 에디셔널 페어링으로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요. This one is called The Watermelon Man, originally by Herbie Hancock. Herbie Hancock, 주말 동안에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originally by Watermelon Man. 이 재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데, This one is done by David Benoit, 피아니스트 David Benoit가 연주한 Watermelon Man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is election day, so we have a day off. We have a special program. We won't be live tomorrow, so do exercise your right and vote for somebody that you believe in. So that is all the program.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leaving you with the last pairing, David Benoit, Watermelon Man.

0: 好的，裴夸教母，옷값이 너무 비싸요. 这 百货商店的这个衣服价格太贵了。
1: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옷도 많고 가격도 싸요.

0: 만들어 보다.
1: 읽다, 두.
0: 읽어요, 읽어보다.
1: 찾다, 找.
0: 찾아요, 찾아보다.
1: 놓다, 放.
0: 놓아요, 놓아보다.
1: 적다, 写.
0: 적어요, 적어보다.
1: 입다, 穿.
0: 입어요, 입어보다.
1: 받다, 收.
0: 받다, 받아요, 받아보다.
1: 씻다, 洗.
0: 씻어요, 씻어보다.
1: 듣다, 听.
0: 들어요, 들어보다.
1: 걷다, 走.
0: 걸어요, 걸어보다.
1: 눕다, 躺.
0: 누워요, 누워보다.
1: 굽다, 烤.
0: 구워요, 구워보다.
1: 붓다, 떠.
0: 붓다, 부어요, 부어보다.
1: 긋다, 화.
0: 그어요, 그어보다.
1: 나, 再来看一下我们刚才的绘画吧，再来听一遍。
0: 하다.
1: 이 옷이 입어봐도 돼요? 这件衣服我可以试试穿吗？试穿吗？
0: 이 옷은 손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세요. 这件衣服跟您应该很合适，您要不要试着穿一下？
1: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해요. 最近呢，很烦，都有点忧郁了。
0: 명상 음악을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要不要听听冥想音乐，心情会变好的。
1: 새로 만든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를 마셔봤어요. 你有没有喝这个韩国用米做的这个米酒啊，传统酒米酒啊？
0: 맛만 봤어요. 我只是尝过味道。
1: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我在韩国没有朋友。
0: 한국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어요. 我想交交韩国人朋友，韩国朋友。哎，我觉得这是很多外国人到了一个国家之后的心声哈。其实最关键的还是要我们自己主动的去迈出那一步。那接下来就一起来听民경훈带来的《돌아보다》。

0: 한자를 읽을 수 있어요? 这个电影没法看。한자를 읽을 수 없어요？不，我不会读汉字。那我们今天的语法其实也很明显了。对，很简单，动词을수있어요없어요，还有这个리을수있어요없어요，那表示某种能力或者可能性，具备这种能力或者可能性的时候呢，使用을수있어요리을수없어요，不具备的话呢，就用없어요就可以了，相当于我们汉语的什么能不能会不会可以<笑> 不可以。那同样的，我们因为有这个母音开头的语法，有母音开头的语法，还有리을做收音的这种语法，所以呢要注意它的不规则变化。那我们就直接来单词练习。好的。嗯，보다볼수있어요。嗯，不能看。볼수없어요。주다给。줄수있어요。不能给。줄수없어요。만나다见。만날수있어요。不能见。만날수없어요。공부하다学。공부할수있어요。哦，不能学。
1: 공부할수있어요.어,不能学.공부할수없어요.어,탈다.탈수있어요.어,리을做收音的单词,当它没有,然后直接加.对,两个리을.对,两个리을的话没有必要,没有必要.拍수있어요.不能卖.嗯,拍수없어요.那一打读,能读.읽을수있어요.不能读.읽을수없어요.찾다,找.찾을수있어요.不能找.찾을수없어요.놓다放.
0: 놓을 수 있어요?
1: 不能放.
0: 놓을 수 없어요.
1: 적다写.
0: 적을 수 있어요?
1: 不能写.
0: 적을 수 없어요.
1: 입다穿.
0: 입을 수 있어요?
1: 不能穿.
0: 입을 수 없어요.
1: 받다收.
0: 받을 수 있어요?
1: 不能收.
0: 받을 수 없어요.
1: 씻다洗.
0: 씻을 수 있어요?
1: 不能洗.
0: 씻을 수 없어요.
1: 接下来就进入我们的这些不规则变化的单词练习. 듣다.
0: 듣다. 다 들을 수 있어요.
1: 들을 수 있어요. 디그변 리얼 是它的不规则变化. 들을 수 있어요. 不能听.
0: 들을 수 없어요.
1: 줍다. 剪.
0: 줄 수 있어요.
1: 不能剪.
0: 줄 수 없어요.
1: 비읍做收音的单词 是把비읍去掉加上一个우 然后呢加入我们的语法就可以了. 붓다. 到.
0: 붓다. 부을 수 있어요.
1: 不能到.
0: 부을 수 없어요.
1: 시우做收音的单词，시우去掉，然后呢，同样的按有收音的单词的语法来加就可以了。부을 수 있어요. 부을 수 없어요.
0: 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好的，
1: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这周我们能见面吗？
0: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어요. 对不起，这个周已经有约了，所以见不了。
1: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韩语这种书你能读了吗？
0: 네, 한국어를 세 달 동안 공부했어요. 是的，我韩语学了三个月了，学了三个月就能读韩语书，很厉害。这个韩语呢，你只要学三个月的话，认字就能读，但是可能不太明白什么意思，读是可以读的。对对对，能读出来。嗯，내일
1: 혼자 이사를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明天我要自己搬家，你能帮我吗？
0: 네, 도와줄 수 있어요. 몇 시에 할 거예요? 是的，可以帮你。明天几点呢？嗯，한국
1: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你能吃这个韩国菜吗？
0: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1: 当然，我能吃，还能自己做呢。那这个语法有什么需要注意的事项吗？哦，那如果说我们在这个을수있어요없어요这个수后面加上一个가的话呢，可能就是比它这个을수있어요없어요更具有强调性。我们可以来试一下，比如说豆包鸡가 매워서 먹을 수 없어요. 这个炒年糕，韩国的炒年糕确实挺辣的，所以呢，我不能吃豆包鸡가 매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那这个呢，炒年糕呢，它太辣了，我实在是不能吃，就更有强调的，对，实在是吃不了，在有强调的那个意义在里面。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어요. 路很堵, 走不了了。那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路堵了，你无论用什么方法都走不了了。嗯，을 수 있어요, 을 수가
0: 있어요，表示进一步的一个强调，
1: 对，更强调的意思在里面。
0: 嗯，好的。 我们再来复习一下吧。好的，虽然很简单，但是因为有不规则的变化，再来复习一下。보다看，볼 수 있어요.
1: 不能看,
0: 볼 수 없어요.
1: 주다给,
0: 줄 수 있어요.
1: 不能给,
0: 줄 수 없어요.
1: 만나다见,
0: 만날 수 있어요.
1: 不能见,
0: 만날 수 없어요.
1: 공부하다学习,
0: 공부할 수 있어요.
1: 不能学,
0: 공부할 수 없어요.
1: 팔다卖,
0: 팔 수 있어요.
1: 不能卖,
0: 팔 수 없어요.
1: 만들다줘,
0: 만들 수 있어요.
1: 不能做,
0: 만들 수 없어요.
1: 읽다读,
0: 읽을 수 있어요.
1: 不能读,
0: 읽을 수 없어요.
1: 찾다找,
0: 찾을 수 있어요.
1: 不能找,
0: 찾을 수 없어요.
1: 놓다放,
0: 놓을 수 있어요.
1: 不能放,
0: 놓을 수 없어요.
1: 적다写,
0: 적을 수 있어요.
1: 不能写,
0: 적을 수 없어요.
1: 입다穿,
0: 입을 수 있어요.
1: 不能穿,
0: 입을 수 없어요.
1: 받다收,
0: 받을 수 있어요.
1: 不能收,
0: 받을 수 없어요.
1: 씻다洗,
0: 씻을 수 있어요.
1: 不能洗,
0: 씻을 수 없어요.
1: 再来两个, 不规则变化的, 듣다听,
0: 들을 수 있어요.
1: 不能听,
0: 들을 수 없어요.
1: 줍다剪,
0: 줄 수 있어요.
1: 不能剪,
0: 줄 수 없어요.
1: 붓다倒,
0: 불 수 있어요.
1: 不能倒,
0: 불 수 없어요.
1: 불 수 없어요.
0: 我们再来日常生活应用。好的，再来听一下刚才的日常会话。
1: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这周周末我们能见面吗?
0: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어요. 对不起，这个周末已经有约了，见不了。
1: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你可以读这个韩语的这种书吗?
0: 네, 한국어를 세 달 동안 공부했어요. 是的, 我韩语学了三个月。
1: 认字了，내일 혼자 이사를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明天我要搬家，你能来帮忙吗？
0: 네, 도와줄 수 있어요. 몇 시에 할 거예요? 当然能帮你啊。明天几点搬呢？
1: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这个韩国菜你能吃吗？
0: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是的，我能吃，并且还会自己做呢。接下来一起来听소냐带来的《猜수있어요》。

0: 对了，离儿做收音的单词，我们几乎每节课都会讲到这个离儿做收音的单词的时候，在这里呢，它后面同样是离儿开头的这种语尾语法，所以呢，同样的要把它当它没有。 离儿줄 알아요? 몰라요. 만들다 再来一个.
1: 만들다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몰라요.
0: 这是没有收音的单词和离儿做收音的单词，再来练习一下有收音的单词 읽다 读.
1: 읽다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 몰라요.
0: 찾다 找.
1: 찾을 줄 알아요? 찾을 줄 몰라요.
0: 놓다 放.
1: 놓을 줄 알아요? 놓을 줄 몰라요.
0: 적다 写.
1: 적을 줄 알아요? 적을 줄 몰라요.
0: 받다 收.
1: 받을 줄 알아요? 받을 줄 몰라요.
0: 씻다 씻.
1: 씻을 줄 알아요? 씻을 줄 몰라요.
0: 那同样的再来三个这个不规则变化的单词来复习一下 듣다 听.
1: 因为它后面是那个，所以说它有变形。母音开头，对，母音开头的这种语法全部都有变形。
0: 듣다 听.
1: 들을 줄 알아요? 들을 줄 몰라요.
0: 돕다 帮.
1: 도울 줄 알아요? 도울 줄 몰라요.
0: 붓다 到.
1: 把修去掉. 부을 줄 알아요? 부을 줄 몰라요.
0: 对的，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好的，자전거를탈줄 알아요? 你会骑自行车吗?
1: 네, 외발 자전거도 탈줄 알아요. 我能骑，会骑。바둑을
0: 둘줄 알아요? 你会下围棋吗?
1: 바둑을 둘줄 몰라요. 하지만 체스는 둘줄 알아요. 我不会下围棋，但我会下那种国际象棋。
0: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这个怎么用啊?
1: 글쎄요, 저도 사용할 줄 몰라요. 아, 我也不会用。那我们再来复习一下吧。好的，同样先来复习一下这个单词，拨打看。볼 줄 알아요? 볼 줄 몰라요.
0: 만나다, 见.
1: 만날 줄 알아요? 만날 줄 몰라요.
0: 부르다, 唱, 或者是叫。
1: 부를 줄 알아요? 부를 줄 몰라요?
0: 공부하다, 学习.
1: 공부할 줄 알아요? 공부할 줄 몰라요?
0: 팔다, 卖.
1: 팔 줄 알아요? 팔 줄 몰라요?
0: 만들다, 做.
1: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몰라요?
0: 읽다, 读.
1: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 몰라요?
0: 찾다, 找.
1: 찾을 줄 알아요? 찾을 줄 몰라요?
0: 놓다, 放.
1: 놓을 줄 알아요? 놓을 줄 몰라요?
0: 적다, 写.
1: 적을 줄 알아요? 적을 줄 몰라요?
0: 입다, 穿.
1: 입을 줄 알아요? 입을 줄 몰라요?
0: 받다, 收.
1: 받을 줄 알아요? 받을 줄 몰라요?
0: 씻다, 洗.
1: 씻을 줄 알아요? 씻을 줄 몰라요?
0: 接下来是不规则变化的单词 듣다, 听.
1: 들을 줄 알아요? 들을 줄 몰라요?
0: 돕다, 帮.
1: 도울 줄 알아요? 도울 줄 몰라요?
0: 붓다, 到.
1: 부을 줄 알아요? 부을 줄 몰라요?
0: 我们再来复习一下今天的对话，日常生活中经常会用到的。 자전거를 탈 줄 알아요? 会骑自行车吗?
1: 네, 외발 자전거도 탈 줄 알아요. 탈行那个单轮啊。对，单轮的自行车。连单轮的、独轮的我都能骑。
0: 바둑을 둘 줄 알아요? 会下围棋吗?
1: 바둑을 둘 줄 몰라요. 하지만 체스는 둘 줄 알아요. 不会下围棋，但我会下国际象棋。
0: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这个要怎么使用啊?
1: 글쎄요, 저도 사용할 줄 몰라요.
0: 我也不知道怎么用啊。哎，那这个语法有什么需要我们注意的点吗？我们刚才提到它是会和不会的意思，但是有的时候呢，它也表示这个能不能做这件事情，有一点点这样方面的意思。所以呢，我们要跟上次学的这个할수있다없다要稍微有一点点这个 区分，怎么区分它呢？实际上来说，这个할줄알아요몰라요的时候呢，它就是说是只是知道或者是不知道，具备或不具备某种就是实施某种行为的这种方法和能力，有没有这种能力啊？这个时候呢，跟这个을수있어요없어요是很相似的。나는딸기잼을만들줄알아요，나는딸기잼을만들수있어요。 这个时候呢，他们其实是很相似的，但是呢，更倾向于什么？一个是有能力，一个是什么？前面这个을수있어요없어요呢，只是知道这种方法。
1: 好的，接下来就一起来听这首 The K-Soul带来的《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고》。

挡下了，然后又有怎样的故事呢？稍后继续为您讲述，一起来听金邦素带来的《지나간다》。

TBS EFM 智慧首尔，首尔生活。

뭔가 사람도 요즘에는 잘안 타고 내리지도 않고 돈도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의 버스는 어떤가요?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live today. 오늘 화요일인데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듣고 계신가요? 놀라셨죠? 뭐야? 오늘도 생방이야? 뭐야? 뭐야? 놀라신 분들은 101.3MHz 켜시고 혹은 또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So we're live today, everyone. And also you can listen to our radio program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지금 원래는 보이는 라디오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we're supposed to have a viable radio today, but the service is not available at the moment. But you can still tune in through our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So come on in, come on in. Maybe we might get it worked out. 뭔가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생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예, 평소에는 금요일만 하다가 이제 오늘 생방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You know, when you want to start your car engine after a very, very long time, it takes time to reset it, right? 뭔가 자동차 시동도 막몇달 동안, 몇년 동안 이렇게 안 켜두면은 시동 거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들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101.3MHz 아니면은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All right, let's check ou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Who's able to catch live? Dr. Paper님 오셨군요. Morning! 오늘도 생방 너무 좋아요. 그쵸, 그쵸? 생방이 뭐라고 이렇게 좋을 일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생생한 순간 같이 나눠봐요. 우리 반장님, 영H님,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is here saying Good morning! 우리 체육부장님도 아이고 오셨군요. Good morning입니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Yeah, from what I remember, 체육부장님 took a little break yesterday because she was busy and now you have made it to your workout. Congratulations. 또 에너지 뿜뿜하는 아침 보내시길 바라고요. Happy life. Good morning. 코코님, good morning.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Hello everyone. 다들 안녕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들의 이 굿모닝 인사 저한테 엄청난 비타민이거든요. So that means I want to see more of that.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have a song that you want to share and listen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if you like free options, leave your comments. Go on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들, 뭐, 피곤하거나 지친 그런 날을 시작하고 계신다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에너지 뿜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이 처음부터 막 에너제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모여서 그 에너지를 발휘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now move on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Cause we can never neglect MG Q&A when it comes to Morning Groove. It is the ongoing segment since the start of the program. I ask you a question here, and your job is to answer to my inquiry, as simple as it is, everyone. So today's question will be this. Listen up.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가요? So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maybe to become close to but did? So let me know. 여러분들 좀 우리가 사람들이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면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let me give you my answer for this question. 인생에서 가장 신기하게 친해진 친구. 사실 신기할 건 없는데, it was a long time ago, obviously.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정말 옛날에, 옛날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There was a friend I knew since middle school, and we really didn't
like each other back then. We ended up going to different high schools, so obviously we weren't close. But we ran into each other by chance at an academy, and we had a mutual friend, and we were friends with that mutual friend. And it turned out that we were actually very similar, and we became close so quickly, and now we've become one of closest friends.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서로 좀 견제하고 뭔가 쟤 왜 저래? 막 이랬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연히 고등학교 때 각자 다른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둘 다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뭔가 공통점들이 하나 둘씩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완전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데 와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서로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쟤 왜 저래 이런 게 디폴트였어요. 근데 이렇게 친해졌답니다. And also I have another close friend. I think, yeah, we met at TBS actually. She was a writer, I was a writer too. And we would have this writer's desk back then. So writers would work on that desk together. But normally, like, we wouldn't talk to each other that much because we were so busy preparing for our own program. But one day she approached to me, that writer friend approached me and she was like, oh, do you want some cookies from Dangbox? 뭐 이렇게 너 어디 카페에서 내가 사온 이 쿠키 하나 먹을래? 이러면서 그냥 급속도로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냥 말 놓자 이러면서 엄청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좀 계기가 이렇게 막 특별하진 않네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이웃이 됐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됐던 좀 신기하게 친해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Actually, don't a lot of people really get close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at their company? 뭔가 이렇게 회사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뭐 직장 상사에 대해서 뭔가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막 돈독해지고 좀 친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여러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I'm pretty sure you must have a lot of different cases. S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내가 조금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친해졌는지 저한테 오늘 얘기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nna be back to you guys after Chapel Loan, Pink Pony Club.

0: It is the second day of June, Tuesday morning,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m Summer, and here'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It is shaping up to be another very warm day, especially across central regions and Jeonbuk. Daytime temperatures will climb above 30 degrees Celsius in many parts of the central region, bringing midsummer-like heat to start the day.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4 to 20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24 to 33 degrees Celsius, staying near or above seasonal averages. In particular, the heat index is expected to rise to around 31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central region and Jeonbuk, making it feel even hotter than the actual temperature. Seoul is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which could make the hottest day of the year so far. As for Typhoon Changmi, the sixth named storm of the season, is expected to pass well away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have little impact on inland areas. Looking at temperatures around the country, highs are expected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9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Gwangju, 28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24 degrees Celsius in both Busan and Jeju. Meanwhile, the rain that began in Jeju yesterday will spread into Jeonnam during the early morning hours. By the morning, showers will extend into Daegu and southeastern Gyeongbuk before actually tapering off in most areas during the afternoo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7 degrees Celsius. Stay cool, drink plenty of water, and take breaks in the shade if you will be spending time outdoors. And as mentioned earlier, we're live today, Morning Groovers, so that means I can read your messages once you send them in. So here it goes. 성준 Lee sai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준님. 워터탱크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럴게요. 워터탱크님 덕분이니까요. 서비님, 상민님도 good morning. 이렇게 또 shout-out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출첵은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신상아 모닝그룹어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생방이네요. 생금 아니었나요, 원래? 다시 썸머피디님을 생방으로 듣다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회사를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가려고 방송을 듣다가 반가워서 인사 남깁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들 되시길요. I'm so glad to hear Summer's live on air again. I'm leaving a message to say hello because I caught the broadcast well on my way to cut the grass at my parents' grave site today rather than going to work. Wishing everyone a happy day. 감사합니다. 제 방송인 줄 알고 그러면 오늘 딱 라디오를 키신 거네요. 그렇죠? 에휴, 대방이라도 듣지 뭐 이랬는데 뭐야 생방? 약간 이런 또 기대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행복이 찾아왔네요 우리 신상아 모닝그룹. So that is quite an unexpected happiness for you right there. 오늘도 운전 안전하게 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아셨죠? Alright, Morning Groovers. I need to recap on today's question. 오늘 질문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친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친해졌는지,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지 제가 너무 알고 싶거든요. So you have t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It could be your neighbor, your colleague at work, or one of your best friends that are around you, just anyone. How did you become friends? 인생에서 어떤 신기한 계기로 친해지셨나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회사 욕하다가 친해지는 경우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정말 우연찮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So it is not my story. It's not my personal story. But I know a friend who became friends with the person who was sitting right next to her on an airplane.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우연히 장거리 비행기인데 옆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랑 친해졌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친하게 지낸대요. 근데 남자분이래요. 그래서 이성 친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뭔가 이렇게 썸 타다가 안 돼서 친구가 된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어쨌든 비행기 옆자리에 계신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I mean, I'm an outgoing person and extrovert myself too, but I don't know. When it comes to riding an airplane, I'd rather sleep, you know? It's the time for me to charge my energy. So I don't want to talk to someone next to me.
1: 저는 그래서 비행기를 어쨌든 이륙하기도 전에 좀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는데 뭐 그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약간 이런 경우는 있다.
0: Randomly,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at Itaewon and I met this random foreigner at a hamburger franchise and we started talking and it turned out that I was going to Peru in a couple of months and he was also going to Peru for after a couple of months because he was half Peruvian.
1: 그래서 우연히 햄버거 가게에서 만난 그 외국인이 나는 이제 한 달 뒤에 페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이 페루에 계시다고 해서 페루에서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조금 신기한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친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런 계기가 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Now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또 운동 열정 펼쳐주시는 체육부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거친 운동에 거친만 보면 이렇게 또 임재범 씨가 생각이 났는데 거친 운동에 부드러운 Shawn Mendes의 Where Were You in the Morning 노래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 노래 같이 들어보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또 에너지 뿜뿜하고 오운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this song, Shawn Mendes, Where Were You in the Morning?

And it seems like more Morning Groovers are here gathering for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또 생방송 사수해주시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 누가 누가 계신지. 영신이님, 썸머피디님, 굿모닝. 오늘 더.

이 그룹 아시죠?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요? 하고 문자가 안 보여요. 근데 박은혜 팀장님 and I have been discussing about this.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특수기호를 보내주셨는데 그 특수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그 이후의 메시지가 아예 좀안 보이나 봐요.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은. 그래서 문자가 안 보입니다. 화살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It's blank. 그러니까 사투리 모닝 그룹 저 너희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의 궁금증도 해결되고 우리 사투리 모닝 그룹의 사연도 소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귀찮으시겠지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기호를 사용하시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도 읽어보고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하니까요. Okay. While Satugi Morning Groover is probably doing that, let's move on to 체육부장님's message. This is regarding our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1년간 제 파트너이자 친하게 지낸 동료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서 너무 아쉽게 헤어졌어요. 제 동료 대신 새로 오신 분이 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그분과 베프가 되었어요. So I had a coworker who was my close friend and partner at work for a year. When the company didn't renew their contract, it was so sad to say goodbye. And there was a new partner that came in and you weren't really close in the beginning, but now became best friends. 어제 체육부장님의 그 문자도 생각이 나요. 뭔가 직장에서 좀 친하게 사람들과 지내면서 일할 맛이 난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딱 그분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그쵸? 지금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서 각자 사는 얘기하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그쵸? 동료가 은근히 베프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easier for you to become best friend with your colleagues because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Maybe even more than your family members. 가족보다도 더 많이 사실 함께하는 게 직장 동료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Because at least you see them from like 9 to 6.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공감되는 게 되게 많으니까 나누는 얘기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aybe they can become close friends than the friends that you met long, long time ago.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s keep talking about this. This is quite fun, 여러분.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누구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to become close to but did? And to give you an announcement, our viewable radio is on. It's been on for a couple of minutes ago. 보이는 라디오가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엔진이 이제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TBS EFM 유튜브 채널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런 거다 눌러주시고요. 예, 그거 다 끝나셨으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 이제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This is our YouTube channel TBS EFM where you can join us for the viewable radio. Right, morning groupers. Let's now listen to a song together. This is Atomic Kitten, The Tide Is High.

And we just listened to Subby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I'm Yours by Jason Mraz. I believe that he's coming to Korea this year in November, I believe. 한국에 이제 내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11월 달인가 아마 그럴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So according to Subby, 저는 회사 커플 CC로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 맛집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녀가 가입하고 나온다고 해서 당장 갔었는데 동호회장이 서비 씨 여기 친한 사람 있어요? 그녀가 손들면서 서비 씨 저랑 친하잖아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되고 급격히 친해졌어요. 지금은 결혼 14년 차 아들 둘에 지금도 친하죠. I got married as a company couple back then. There was a gourmet club at our company, and when a co-worker told me that she was joining and coming out that day, I signed up on the spot and went. And the club president asked, Mr. Subby, do you know anyone close here? And she raised her hand and said, Mr. Subby and I are close. Naturally. Coming over to sit next to me, and we became very, very close quickly. How romantic! So it seems like you liked her in the first place. 먼저 서비님께서 좋아하셨네요, 그쵸? 뭐 그녀가 지금 동호회 가입한다고 나도 갈래 이러면서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먼저 좋아하셨네요, 얼레리 껄레리. 회사 동호회에서 이렇게 또 친해지셨구나. 회사 동호회 맛집 동호회 있고 참 좋네요. 와, 이런 동호회 있으면은 은근히 또 사내 커플도 많이 탄생할 것 같고 그런데 그쵸? 일부러 막 이렇게 장려를 하나 회사에서 우리 이제 사내 커플들 많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들 회사 오래오래 다녀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호회 주시는 건가? And the message continues. 참고로 그날 그녀가 제 이상형을 물어봤고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쁘고 말잘 통하고 저보다 센스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녀를 바로 말한 거였어요.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저 결혼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라고. So she asked about the ideal type of Subby님, and I responded the person who's good looking, who's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and who really had some good sense. And she first figured that, oh my gosh, I'm not gonna be able to get married. But it was actually her. You were, 그러니까 이상형 너야 뭐 이런 거 하셨어야죠. 이렇게 메이크하게 말씀하시니까. 내 이상형 내 앞에 있잖아. 내 이상형은 인형, 미인형, 너. 죄송해요. 저좀 주책 맞죠? 어떡해. 이렇게 또 우리 서비님의 로맨틱한 회사 CC 커플 탄생 스토리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된 계기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정하실 말씀 없으시면 뭐 남편, 아내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런 얘기도 은근히 신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듣기에는. So I want to continue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or couples with?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Coco also has her own response for this. 덕질하다가 친해진 덕친이요. 친구나 형제보다 마음이 더 통하는 찐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하루가 모자라는 신기한 사이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벗을 만나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손태진의 리메이크 앨범 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 아쉽지만 이 곡이 아직 저희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돼 있네요.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So according to Coco님, a fan mate that I became friends with through fangirling, we've become a real true fan who connects with me even better than my actual friends or siblings. And we are in this amazing relationship where a whole day isn't enough when we talk about the person that we both love. 그러니까 가뜩이나 내가 독질하는 거 자체도 막 좋아 죽겠는데 그 마음을 막 이해하고 같은 포인트에서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이거 봤어? 저 사람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은 더없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덕질하는 대상이 내 인생에 엄청 큰 행복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준다? 야, 이건 끝난 거예요. 베프예요, 베프.

I actually have this experience too. 저도 팽질하면서 이제 덕질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제 문제는 제가 금방 탈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친구의 공감대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So I do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but my problem is that I stop fangirling very, very quickly, and I move on to another idol or like a band group. So that is the problem. I cannot maintain that relationship as long as I can. 이게 또 꾸준함이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first half of the Morning Groove is over, and we are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어디 가지 마세요. 이 유튜브 시청자의 수가 줄어들수록 제 마음도 막 정말 슬퍼지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세요. I'll be back to you guys. Stay tuned. This is the Cardigans Carnival.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everyone.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yes, it is a viewable radio, so if you want to watch me, watch T-Bongyo or whatever, go on YouTube channel TBS EF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 생방송 현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Let's see who are here listening to the most fascinating program ever, Morning Groove. 우리 Park DS Morning Groover. 탄차에서 라디오로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로 듣고 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쭉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basically tuning in on YouTube live stream as well. You've been listening to the radio all the time. And I guess it's your first time ever. It's pretty fun, isn't it? 제가 앞으로 쭉 이걸 좀 더 강조해서 읽었어요. 정말 쭉 하고 싶은 마음에. 왜 이렇게 꽥꽥거리는 소리가 나지? 하진님, 출근 중에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출근 중이시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셔야 제가 또 잘 듣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 하진님 감사해요. 제가 덕분에 하진님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출근 잘 하시고요. 오늘 중간에 또 휴일도 있고 내일 투표일이니까 휴일이잖아요. 내일 또 투표 얼른 이렇게 하시고 또 쉬시고 막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쉬는 날이 중간에 딱 하루 있으니까는 그나마 견딜만 하시죠. 그리고 모닝그룹부터 생방이니까요. Okay,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topic because I'm still curious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r couples with? 내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졌어요. 나 이 사람이랑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친해졌어요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Just like our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who has responded. 안녕하세요. TBS EFM의 꽃피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저는 PC방에서 알바하다 만난 친구인데요. 일도 일주일 정도밖에 같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같이 일한 또 다른 친구는 제 와이프가 되었네요. 오, 뭐야? 생각해보니 이 PC방이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거북이 비행기 신청하신다고 So for me, it's a friend that I met while working part-time at an internet cafe. We only worked together for about a week, but now they have become my closest friends of 20 years. And another friend who worked with us at that time, they've now become my wife. And thinking about it now, that internet cafe seems to have brought so many precious relationships into my life. 그 PC방 터가 좋네요. 뭐 PC방에서 이렇게까지 와이프까지 만날 일인가요?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길게 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PC방에서. 무슨 게임 뭐 대회라도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일이 별로 없었나? 안 바빴어요 별로? 이제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셨나? 진짜 신기하다. 그럼 세 분에서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시고 막 그러겠어요. 그쵸? 옛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겠다. 근데 PC방 자체에선 별로 할 얘기가 없겠네요. 일주일밖에 안 계셔가지고. Thank you for sharing this story.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 이제 볼까요? 드디어 이제 그 특수기호 문자 삭제하시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문자가 보입니다. Finally, we are able to read clearly of 사뚜기 그룹's message. So let's go ahead. 사뚜기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 아 이거였구나. 바로 모닝그룹입니다. 출장 중에 라디오를 잘 듣는데 서울 방향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이제는 계속 막 신기하게 많이 친해지는 이 느낌이라고 해주셨어요.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A Wider Shade of Pale 보내주셨는데 모닝그룹, 아 이걸 완전 제가 간과하고 있었군요. So basically, 사뚜기 모닝그룹 said that the most fascinating way I've ever gotten close to something is definitely the program Morning Groove that I'm listening to. I listen to the radio a lot and quite often when I'm away on business trips and I stumbled upon it by pure chance while tuning the dial on my way up to Seoul. 이런 또 우연한 계기 맞네요. 모닝그룹 막 추천받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막 채널을 돌리다가 이 이상한 여자는 누구지? 이러면서 모닝 그룹 모닝 모닝 그루브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질문을 바꿀 걸 때, 여러분들 모닝 그룹 어떻게 또 친해지셨는지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친해지셨겠죠, 그쵸? 뭐 채널을 돌리다가 라디오가 참 이게 감성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요즘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또 채널 돌리다가 이게 종종 듣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Thank you for letting me this know.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사연 기다리고 있겠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a segment. 오늘은 막 새로운 코너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거를 조금 부활시켰습니다. So it's kind of a resurrection of the past segments that you guys used to enjoy. I really hope you guys enjoy it today as well. So I'll be back for that after listening to 사뚜기 Groover's song request. This is Procol Harum, A Whiter Shade of Pale.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ince we get to have three live shows a week, this segment is back, Morning Groovers, because I know that you guys used to enjoy this segment, and so did I.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코너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생방하면 또 좋아하시는 코너도 소환을 해야죠. 그래서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There are so many remakes out there. 리메이크 곡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And sometimes we'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n original version. 여러분,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하는 저잖아요. 그래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그 경계를 우리가 마구마구 넘나들 수 있는 그 코너입니다. So this is how the segment goes.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이제 바빠지셔야 됩니다. 알바생들이 여기서 딱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R&R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를 맞춰주신 다음에 내가 그 원곡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고 있는 것 들 뭐 자유롭게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고품격 있게 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our part-timers,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musician all together.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called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to you.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뭔가 짜렁짜렁 이렇게 부르기 참 좋거든요. Sinead O'Connor. 이분이 좀이 노래 부른 걸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s version of Nothing Compares to You. But did you guys know that this is a remade version? 이거 리메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Easy peasy. 자, 여러분들 알아요. 그냥 맞추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 알아요. I know it's hard. I know it's difficult. So I know it's high level. So I'm obviously gonna be a kind DJ to give you a hint. 또 여러분 친절한 썸머가 친절한 힌트 드릴게요. 오늘도 나갑니다. 이유식 힌트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이유식 힌트입니다. And the hint will be shared in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altogether. 굉장히 또 친절한 썸머시죠? 자, 힌트는요. 이 원곡자의 가수의 직업은 아, 이 직업은 가수. 가 맞아요. 이 원곡자의 직업은 가수가 맞고요. 자, 굳이 신분으로 따지자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뭐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님들이 엄청 이 사람을 좋아해요. 예, 아주 미쳐요, 미쳐. So, this is my hint for you. Cinderella would probably know the answer because she just loves this man. She always waits for him. She always thinks about him. Let's just call him Cinderella's own boyfriend. 신데렐라의 남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남친, 누굴까요? So that is the hint. So everyone,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It's Sinead O'Connor의 Nothing Compares to의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o let's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 Nothing Compares to You.

워럴탱크님이 많이 들은 곡인데 가수를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know the musician or not because that's where you learn.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음악 지식을 쌓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몰랐던 대신에 듣고 나서 나중에 자랑하시는 거죠. 너 이거 원곡자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Okay? Are you guys all taking your guesses? 뭐 어렵나 봐요. 우리 제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anyways,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우리 선생님께서, 꺄! 이게 얼마 만인지, 리메이크 리와인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완전 좋아. Looks like you have been enjoying this segment, Sunset Morning Groover. 정답은, 프린트? 인쇄? 라고 해주셨는데, 아, 뭐 근접해요. 그쵸? 일부러 이러신 것 같긴 한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또 이렇게 힌트 제공 알바까지 지원해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 신데렐라 남친, 크크크크, 프린스죠. 프린스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Cinderella's boyfriend, princess's boyfriend. 프린스죠. 예, 공주님의 남친, 신데렐라의 남친, 뱃살공주의 남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남친, 만인의 남친이에요. 그러면 뭐지? 3437 said, Prince, I always wanted to be prince, but reality, I'm a slave. Slave of money and love. Let's hope bright future to be a prince one day. I know, we always dreamed about it, right? I always wanted to become a princess, but now I'm a slave of companies, of work, money. Yeah, 이게 뭔가 slave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만큼은 공주 왕자님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공주 마인드, 왕자 attitude 갖추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도록 하고요. So the answer is Prince, everyone. Prince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Nothing Compares to You가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자가 프린스고요. A lot of people actually associate this song, Nothing Compares to You, with Sinead O'Connor because that is like the most well-known and popular version. But the song was actually written by Prince too back in 1984. 8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And it was first released back in 1985 by his side project band, The Family, and largely went unnoticed at

the time. And to give you some fun fact about this song, Prince reportedly wrote and recorded the original demo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노래를 녹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짧게 이거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Showing just how effortlessly great songs sometimes come together. 그러니까 이런 명곡들이 사실 나타나고 이제 나오고 탄생하는 데에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f you have watched the music video of Sinead O'Connor's version, the tears that actually appear near the end of the video were actually genuine. 이게 Sinead O'Connor가 이 뮤직비디오 끝부분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연기 눈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O'Connor later revealed that she was actually thinking about her late mother while filming the scene. So that is the story behind that. And yes, the legend Sinead O'Connor sadly passed away back in 2023. 벌써 2년이 됐네요. 3년이 다 돼가네요. But even today, when people hear Nothing Compares to You, here is often the first voice that comes to mind, which is by Sinead O'Connor. 그래서 시네이드 오코너 목소리가 더 익숙하지만 프린스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게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곡 또 좀 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So we are here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full version of this song by the original musician. 우리 백설공주의 남친 프린스의 버전도 함께 들어볼 거예요. So if you have any stories that you want to add on to this remake process by Sinead O'Connor or by Prince, let me know. 또 우리 프린스나 시네이드 오코너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있다.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Now it is time for us to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 Let's have a listen to Prince's version, Nothing Compares to You.

Alright, morning groovers. I'm back to you guys, and let's have a read to your messages. 우리 G.O.D. Pen morning groover 반가워요. G.O.D. Summer Penny님, good morning이에요. 이 노래 한국 노래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이제 나를 바라봐. 왁스 노래였던 것 같아요 라고 이것도 원곡 소개인가요? 아 G.O.D. 팬 모닝 그룹어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리메이크 리와인드 연장선이 돼버렸잖아요 아 다음주에 뭐하지? 왁스 가수가 2000년에 오빠라는 곡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신디 라퍼의 She Bop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죠 샘플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예, 재밌죠? 이게 어? 이 노래? 이 노래? 했는데 사실 원곡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hat is the beauty of remake rewind everyone 우리 켄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생방 오늘도 생방 내일은 노 생방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참여를 잘 못하는데 안 들어올 수 없네요 아 뭐 하셨어요 What were you doing not charging your battery Aren't you feeling anxious and worried a little bit 배터리 충전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막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 모닝그루버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막 오지 않으세요 어 충전 항상 모닝그룹 시작 전에는 100%로 만땅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I believe that once you finish listening to Morning Groove, your batteries will go back to like 20% once again. 제가 좀 이렇게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Morning Groove 끝나면 배터리가 다시 20% 이만큼 단단 말이에요, 우리 Morning Groove들. 그러니까 항상 꼭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Dozing, Morning Groover said. The Morning Groove show is miraculous. Miraculous, that's such a fabulous word. Thank you, you're miraculous. Dozing,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kind word. Okay, 우리 계속해서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Let's continue now talking about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kay, let's start with 1825 Morning Groover. 저는 일본 여자친구와 2년 국제 연애 중에 코로나로 완전히 락다운돼서 외국인들의 입국이 불가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혼인신고였어요. 아이 낳고 6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So I was in a long distance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a Japanese girlfriend for 2 years. Then COVID hit, causing a complete lockdown where foreigners weren't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So the only way for us to see each other was to register our marriage and now we have a child and have been living happily together for 6 years 그런 방법이 있었죠 사랑은 코로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딱 해버리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제 친구도 국제 커플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이게 꼭 락다운이 아니어도 once you have to go through that whole visa process, it's not easy for an international long distance relationship to be maintained. 그래서 제 친구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So she wasn't planning on getting married. She thought that it was unnecessary.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쭉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뭐 한 3개월 있다가 해외에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됐던 거죠. So she thought it was unnecessary. 막 같은 지구인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들락날락해야 돼? 우린 함께 있어야 돼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혼인신고가 굉장히 또 파워가 센 것 같아요. The power of getting married, right? Kim's fan morning group는요. 21년 전에 군 복무 시절

12. 주말에 외박을 나가서 나이트클럽에서 한 무리의 여자분들과 합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의 와이프고,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와우. 21 years ago, during my military service, I went out on a weekend pass and joined a table with a group of women at a nightclub. Ooh. And one of them is now my wife, and we are living happily with two kids. 되게 놀랍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은근히 많다고 전 들었어요.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가 꽤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다들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말씀들 안 하고 민망하시니까. 우리 킴스팸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은근히 많다고 해요. 뭐 알게 뭐예요? 밖에 계신 뭐 바구니 진장님?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웃음을 짓는데 이게 은근히 막 우린 소개팅으로 만났어라고 했는데 절반은 아마 나이트에서 만난 경우도 있을걸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뭐 놀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야말로 찐 자만추 아닌가요? 그쵸? 뭐 소개팅이 아니고 입만추가 아닌 자만추인 거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OD 팬 모닝 그룹, 우리 남편이요.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멀리서 인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So you met your husband at your friend's wedding and he was saying hello from a very far distance. 근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GOD 팬 모닝 그룹한테 인사를 이렇게 건네신 건가? 아니면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하신 그 모습에 반하신 건가? 그게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GOD 팬님께 인사한 거가, 안녕! 안녕! 나 여기 있어! Hello! 막 이러면서 막, 나좀 바라봐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눈빛 교환을 하신 건가? 그게 궁금한데. 우리 558 모닝 그룹어. 굿모닝. 오늘따라 상큼한 서머 PD님 목소리와 좋은 음악을 들으니 출근길이 지루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해외에 살아서 잘 만나지 못하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연락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부 제 인생 덕질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 벌써 10년 이상이 된 오랜 인연들입니다.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중에 가장 오래된 25년지기 친구를 만나게 된 가수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So even though I have lived abroad and we didn't get to meet often, I have friends who always contact me whenever I visit Korea. They're all precious relationships that I met through the biggest fandoms of my life, and they're such grateful friends who never forget to reach out even when the artist I like changes. 우리 뮤지컬 러버 모닝 그룹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건 진짜 의리다.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 저처럼 막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주고 그만큼 또 우정이 더 소중한 거였던 거겠죠. 그죠? 우리 뮤지컬 러버는 누가 그렇게 좋으셨고 지금은 누가 좋으신가요? 더 너츠를 그러면 덕질을 하셨을 때 만나셨던 분이겠네요. Thank you for sharing this. 아, 그리고 우리 GOD 팬 모닝 그룹께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GOD 팬 actually responded to my question. 후자예요. 사람들한테 인사요. 저는 그때 모르는 사이였으니라고. So basically, I guess you fell in love with your husband, seeing him saying hello to the people that he's been meeting with. 그러니까 인사를 너무 잘하고 그런 밝은 모습에 우리 GOD 팬 모닝 그룹께서 반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저 남자 뭐지? 이랬는데 그게 또 남편이 된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내가 눈여겨봤던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Morning Groovers, this is fun.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알게 되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되게 소중하죠? 아까 버스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처럼 지금 내 곁에 버스들을 타고 있는 승객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So the passengers who are on the bus that you're driving right now at this moment are the most precious people in your life, so let's appreciate them more and more. Okay, this song is going out to our musical lover so that we can let our musical lover think about this person's good friends. This is The Nuts. 사랑해, 바보.

I finally got to read Minjun and Lina Mom's message before the show is over. 우리 민준 리나 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PD님, 저는 오늘 기상 시간부터 라디오 틀어놓고 이동 중에도 듣고 있답니다. 드디어 짬이 나서 문자 보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싫은데 날이 너무 좋아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오늘 라이브인 거 알고 민준 so happy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listening with 민준이 right now at the same time. 민준이와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민준 하이. Hello. Good morning. This is summer emo. Eat the mo.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공부 다 했으면 할 거 다 했으면 또 열심히 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민준 리나맘님 이렇게 짬내서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영H님께서는 This is regarding MG Q&A. 제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은 여기 계신 모닝그루버님들 아닐까요? 크크 그런데 아무도 얼굴을 몰라. So yeah, you got to get along with the peop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here. And we do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카톡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그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 그룹을 검색하시면 막 침묵을 막 쌓으시면서 거기서 막 사진도 보내시고 강아지 사진도 공유하시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해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근데 프로필 사진도 안 해놓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We always have this sharing our like common thing that we'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ll together. 함께 이제 모닝 그루브를 듣고 모닝 그루브 유니버스를 형성하고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하나로도 되게 충분하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Benny said, good morning. I think for me, a lot of some listener friends and radio hosts from another stations, I have been a bit close with them. So yeah, I enjoy learning Korean language. Benny, big thanks to you all the time. 이렇게 뭐 항상 필리핀에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라디오를 매일 듣기가 쉽진 않아요. I believe that it's not easy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and everything, but I can definitely feel your passion of learning Korean. And if you have this kind of passion and if you have this kind of consistency, you're gonna be an expert in Korean. 우리 내년에는 이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Benny? What do you think?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stories today. You guys made my day once again. And once again, let me give you an announcement. We're gonna go live this Thursday, okay? 이번 주는 또 이제 내일은 하루 쉬고요. 내일 투표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날 생방송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And the week after is gonna be live Monday, Wednesday, Friday. 여러분들 스케줄 캘박 꼭 해주시고요.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and morninggroove.tbs. 우리 TBS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Yuna, 비밀번호 486.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By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Bobby Caldwell, Stay With Me. Hey there, happy Tuesday, everyone.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us here at 101.2, 101.3. Today is the second day of June, June 2nd, and the time is almost 10:06.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on Boinan Radio, I'm so glad that you'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the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여러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 섹션이 있고요. 아니면은 또 문자도 있는데요. 문자창은 샵1013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listen to us on our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오늘은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의 이 동요에 대한 애정을 잘 아실 겁니다. Today we're launching a brand new segment. Long-time listeners probably know how much I love children's songs.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동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요를 좀 생뚱맞지 않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동요 위클리라는 코너를 통해 매주 동요 두 곡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그냥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 좀 seamless하게 소개를 할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추천을 받고 있고요. 동요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곡을 보내주고 계시고 이 동요 한 곡마다 이 가요나 팝송 대중음악을 매칭을 시키는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반부터 코너는 시작이고요. So, I've always wondered how to introduce children's music naturally on this show because our show is not really, you know, intended for children, right? So, starting today, 동요 Weekly is the segment title. We'll bring you two children's songs selected by... selecting among the recommendations sent in by people each week. And each children's song paired with either a pop song or a Korean song that share a similar theme or feeling.
1: 약간의 동요를 이어주는, 동요를 좀 이 바통터치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제 제가 선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코너를 준비하면서 뭔가를 매칭한다는 거. 참 어려운 작업이죠. 어려운 작업이지만 흥미로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So putting this segment together made me think about this interesting and difficult job of matching

things. 아마 가장 어렵고 복잡한 매칭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매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 think perhaps the hardest thing to match is people. 왜냐? 인간의 이제 개인의 사고와 이해 방식은 각자 너무나 독특하고 또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이 매칭이 잘 되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흔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Reason being, we all think differently, so differently. So it's never easy for two people to truly connect and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형제, 남매 사이도 매칭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나랑 잘 맞는 타인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 건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So, even parents and children, siblings don't always naturally get along, right? That's why finding someone who really fits well with you can feel like such a blessing. 근데 가면 보면은 잘 맞는 사람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You just see people who just bond so naturally, so well together. They just naturally click. 서로 잘 맞는다는 거는 클릭한다라고 하죠. So I guess their personalities are naturally click. 잘 맞는다는 것을 보면은 잘 지낸다는 걸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천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 어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성격이나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잘 맞는 사람도 있죠. It's either you know, personalities clicking naturally or by some efforts made by either party to make the relationship work.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 우리 주위에 남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를 잘 유지해 온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the people who have stayed in our lives for years are very precious people. 왜냐하면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와 잘 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잘 맞지 않아도 그만큼 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They're still here because something about the friendship works or they put in a lot of efforts into the relationship. 그래서 오늘은 매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질문을 드릴까 생각해보다가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은 누군가? 왜 잘 맞을까 그 사람이랑 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s today's question. Who is the person you're most compatible with? And what makes the two of you such a good match? Compatibility라고 하죠. Personal compatibility. And, you know, what makes for those compatibilities, right? With people, with certain people. 한번 여러분들 답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co-worker, it could be a friend, you know, it could be your sister, a brother, or, you know, a cousin, you know, it could be anybody that you feel like you have a high compatibility with.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토킹 섹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룸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Chris DeBerg, By My Side.

어, 잘 맞는지. Sometimes we don't even think about it, right? We see our close friend and we just get along. We have so much fun, you know, while we spend time with them. And sometimes we don't even get to think about it. Maybe that is one of the signs that, you know, you really click. 왜냐면 그런 굳이 왜잘 맞는지를 생각할 이유나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유는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잘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래서 나랑 잘 맞는구나.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래서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더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So if you kind of analyze why you feel comfortable with a certain person, right? You get to know more about, you know, yourself. You know what makes you comfortable and what put you at ease. Those kind of things, right? 남녀 사이에 또이 궁합이 잘 맞는 거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솔리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천생연분.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And 1202님 continues. 저는 아이들과 잘 맞아요. 특히 초등학생,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할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예회 때 연습시키며 부른 곡이라고 이렇게 Fool's Garden, Lemon Tree 신청해 주셨는데요. I hope, as for me, I seem to get along really well with kids, especial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 always felt happiest when I was teaching and spending time with them. So I'm requesting a song that I used to practice together for our school performance with my students, which is Lemon Tree by Fool's Garden. I think I call that a talent. 정말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진 것은 저는 굉장한 이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it is something that I really lack. 저는 정말 아이들과 친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아이들과 참 친해지기 힘들고 그래서 that's why I found the teaching so difficult and you know 그래서 영어 가르칠 때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people who are so blessed with talent to you know get along and deal with kids just like 1202님. 들어볼까요? 레몬트리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Fool's Garden, 레몬트리의 곡이 아니라 Fool's Garden의 곡입니다. 레몬트리.

Couple of tracks, Lemon Tree, Fool's Garden, followed by George Harrison, When We Was Fab 였습니다. 베니님께서 오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 있는데 어울릴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성시경 씨의 곡입니다. 두 사람.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as a 보이는 라디오 on YouTub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1013, 50원, 10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간단한 출첵도 좋습니다. Just a little message that you know you are listening to our show. 그냥 잘 듣고 있다라고만 보내주셔도 저희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을 얻습니다. So you can text us all the time at the #1013 for 51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So talking about the you know the issue of compatibility, you know how well you match with somebody,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issue when fo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you know,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life that we have. It's just so important, right? And to know who you are compatible with, to know who you match well with,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right? 5750님께서는 저는 의외로 한 살 위 오빠랑 생각이 잘 맞나 봐요. 떨어져 산 게 벌써 몇십 년째구만. 어떤 상황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I think I'm very compatible with my older brother who is just a year older than I. And we lived apart for decades, but we still react the same way to things. 제 절친 부부가 제 오빠랑도 친한데 각각의 카톡으로 어떤 사진이나 대화를 보내면 둘이 똑같이 말한대요. 그것도 아주 엉뚱하게. So for example, a close friend of ours often sends us the same photos or messages separately and apparently we come up with the exact same comments, usually something completely random. 그러면서 니네 남매 진짜 이상해. 근데 똑같이 이상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싱크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싫지는 않네요. They always said that you guys are weird. Weird in the exactly the same way. 어릴 때 참 많이 싸웠지만 음악, 독서, 게임 등 많은 부분을 함께 했었고 제가 오빠를 자랑스러워하고 닮으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We fought a lot growing up, but we also shared music, books, and games. I think we are still alike because I've always admired my brother and wanted to be a little like him. 아주 돈독한 오빠와 동생 사이인 것 같습니다. 형제, 남매, 자매라고 가까운 건 아니죠. 오히려 더 타인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Just because you're siblings doesn't guarantee a you know close-knit relationship, right? Usually the exact opposite. You know, you find more comfort with the people, friend, you know, perfect stranger, right? 하지만은 5750님의 케이스는 아주 돈독한 사이여서 제 인생의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빠랑 계속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이렇게 어떤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악뮤의 곡을 신청하셨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그때 그 아이들은 악뮤, 악동 뮤지션의 곡이었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5750님 talked about her very compatible brother, older brother. I think that is just such a blessing for parents as well. You see, your sons and daughters are getting along because become a sort of a lifetime, companion. I think that is, what more can you expect, right, from your, kids. 저 같은 경우는, I sometimes have a hard time finding compatible people. 저 역시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I don't think I'm that picky. 제가 뭐 이렇게 까다롭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But sometimes my wife tells me that, wow, it's just so hard for you to find somebody to your liking.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 정말 자기한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제가 이렇게 불만을 막 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와,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거야. I think that is a very precise observation by my wife.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that's why I don't have that many close friends. I guess that speaks for my state of my social life and relationship, I guess. 그런 것 같습니다. 3056님께서는 저는 조용한 사람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나 태도가 전반적으로 부산스럽지 않은 그런 친구랑요. 뭐 친구들은 다 좋지만요라고 이렇게. 3056님 says, I think I get along best with quiet people, the kind of friends whose voice, attitude, and overall presence are calm and not overly energetic. Of course, I appreciate all my friends. Yes, 피키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친구들은 다 좋은 거죠. 맞아요.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요. 칼라 브루니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Enjoy the silence.

있잖아요. It's one of the masterpiece songs by Depeche Mode, released in 1990. Carla Bruni's rendition is just as beautiful as the original, I would have to say. So let's continue on with today's topic. Andy Mike님께서도 잘 맞는 사람도 언젠가는 안 맞았는데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I think as I mentioned earlier, right, there are two reasons that you might be getting along with certain somebody, that you click naturally, you have a natural compatibility with that person, or it could be through a lot of effort on either party. 그러니까 뭐 잘 맞진 않아도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잘 어울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whichever case, you know, in both cases, I think it is very, you know, precious and very valuable. 뭐 선천적으로 잘 맞지 않아도 노력함으로써 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이긴 하죠. 그죠?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이상은 씨의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언젠가는

앤디 마이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상은 언젠가는이었습니다. So, has been very interesting and fruitful discussion on the human compatibility in ter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tching, 또 궁합.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신상아님께서 유튜브에서 체크인해 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사모님 방송에서 부모님 벌초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끝내고 오는 길에 인사드립니다. 모든 큐티님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고 내일 투표도 잘 하시고요. I mentioned on the previous show that I was going to take care of my parents' graves and now I'm done and on my way home. So hope our kittenims have a wonderful day and filled with happiness. And don't forget to cast your vote tomorrow, right? Speaking of casting your vote, tomorrow is 지방선거의 날, election day for selecting local offices, right? And 뭐 이미 사전투표도 많이 하셨겠지만, please remember to exercise your right to vote. I can never stress that enough, right?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Dusty Springfield의 노래 두곡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Son of a Preacher Man and I Only Want to Be With You.

Couple of tracks from that's the Springfield, the Son of a Preacher Man, and I only want to be with you. One of my favorite female singer-songwriter, Dusty Springfield. So coming up in part four of the show, as I previewed earlier on the show, we have a new segment called 동요 Weekly. And just to give you a little teaser, right, is I'm going to be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두 곡의 이제 동요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각 동요의 의미와 어떤 가사를 좀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대중음악. So I'm going to try to match a popular song, sort of a popular song with that 동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동요와 대중음악의 어떤 marriage라고 해야 될까요? 동요와 대중음악의 매칭 시간이 되도록 기획을 한 코너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겠, 부탁드리겠습니다. So we'll be back with the part 4 and the 동요 weekly.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듣고 계신 그 삐지 어떠신가요? 어저께 밤 늦게까지 클래식 기타로 녹음한 BG입니다. 첫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동요 위클리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렸지만 I want to introduce a couple of 동요 songs and it's going to be coming from a recommendation from people. 누구나 다 동요 이 추천곡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So 그 추천곡 보내주신 것 중에서 제가 선곡을 해서 I will be matching it with a popular song.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두 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뚱보세라는 곡입니다. 뚱보세. I think 동요에 있어서 특히 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 곡은 정말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동요 가사의 교과서 같은 그런 가사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 role of lyric in a children's song is very important. Of course, you know, lyric in popular music is important, but even more so, I think, for children's songs. And I think this song is definitely a textbook version of what 동요 lyric should be. 너무나도 재미있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요. 귀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There's just such a playful visual aspect about this lyric and cuteness and a little lesson for the kids as well. 아마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동요이긴 한데 뚱보세 가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낭창낭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낭창낭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낭창낭창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Have you heard this expression? 낭창낭창 일단 라임이 너무 좋지 않나요? 낭창낭창 이 첫 번째 라인에서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낭창낭창 낭창낭창은 이 가늘고 긴 물체가 탄력 있게 부드럽게 휘어지거나 흔들리는 모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So, 낭창낭창 is a Korean mimetic expression describing the way a long, thin object bends or sways softly and flexibly with a springy motion.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가 나무 끝에 낭창낭창 앉아있다는 얘기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And it goes like this. 뚱뚱보가 될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So this sparrow sitting on the tip of a swaying branch, right, is really worried. What if I get too chubby? What if others make fun of me? 남들이 놀릴까 봐. The worries feel as big as a mountain. 걱정이 태산 같아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불었지? I hardly eat anything. How did I

get this round. 혹시라도 저울이 고장났을까 봐 이 가지 저 가지 옮겨 다니며 자꾸 몸무게를 재본답니다. So maybe the scale is broken. So from one branch to another, it keeps moving around, weighing itself again and again.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뚱보새가 본인의 몸무게를 재고 싶어서 이 가지 저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몸무게를 잰다는 게 너무 귀엽고 너무 동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one, 작사는 신천이이고요. 작곡 정재원, 가창은 김수진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진, 뚱보새.

예스, 김수진의 뚱보세. 낭창낭창에서 정말 끝 아닙니까? Such a killer line to start the song.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곡인데요. Musically very impressive too. How the key changes in the middle of a song to fit the mood of the lyric. 그래서 이 뚱보새에 대해서 매칭을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I spent quite a bit of time thinking about what song would pair well with this 뚱보새. Chubby bird, more like it, right? The reason that I thought it's a wonderful 동요 lyric is that it's both fun and meaningful in a way. Because beneath the playful lyric is a message that really we can relate to. 이 곡을 들으면서 이 body positivity에 대한 곡들이 생각나는데요. 이 body positivity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A lot of you know, popular songs carry that kind of message. 그렇다면은 what is body positivity, right? A lot of songs about body positivity that we can think of, right? Songs that remind us not to judge ourselves too harshly, you know, based on appearance and that encourage us to be comfortable in our own skin. 그래서 그렇다면 이 뚱보새 이 곡이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동요라는 이 장르의 맥락 안에서 충분히 그런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You might be asking whether 뚱보새 really carries that kind of depth of message. Maybe not intentionally, but I think it's possible to find that kind of meaning within the context of a children's song. 그래서 body positivity에 대한 정말 아주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죠. 너무 유명한 곡인데 Megan Trainor, All About That Bass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Yes, Meghan Trainor, all about that bass. I guess 똥보세와 또 이 그 Meghan Trainor가 본인의 어떤 figure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She's very confident, right? You know, whatever, right? Whatever you think of my body, right? 하지만 이제 똥보세 같은 경우는 낭창낭창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So I think it's just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yourself. 하지만 나를 사랑하자, 내 몸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pairing 해봤습니다. Hope you enjoy that.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pairing for 동요 Weekly,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이 곡은 박윤희 작사, 박은도 작곡, Edward Singers의 노래로 들려드릴 곡인데요. 수박맛 비가 내려라는 곡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름날 내리는 소나기는 먹구름이 수박씨를 뱉는 것 같다고 표현한 재미있는 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This playful song compares a summer rain shower to dark clouds spitting out watermelon seeds. It's a fun and imaginative way of looking at a sudden burst of rain on a summer day. 이 곡을 들으면은 뭔가 아주 시원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비가 내리는 여름날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곡을 어떤 곡과 또 매칭을 시킬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So again, this is a song is 수박맛 비가 내려, sung by Edward Singers. 들어보시죠.

Yes, Edward Singer's Subagmat, 비가 내려. Don't you feel like you're right in the middle of a summer shower? 비를 맞으며 시원한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듯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루 뚜루 뚜루룩. 일단 동요에서는 이 의성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lyrics of children's song, you see a lot of onomatopoeia. 두루두루두루룩,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는 불뚝불뚝, 먹구름이 내뱉는 수박씨 같아. A sudden summer shower looks like a watermelon seeds spit out by grumpy dark clouds. 먹구름이 그 수박씨를 내뱉는 듯한 그런 표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상력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게또 이런 이 동요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듣고 왔고요. So 이렇게 시원한 비가 내리는 광경 그런 느낌을 받은 곡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곡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물론 곡의 내용은 사실 별로 비슷하진 않지만 이 시원한 여름비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곡 준비했습니다. 페어링입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김태우 사랑비 our pairing with the Edward Singer's 주방맛 비가 내려. So, hope you enjoyed our matching, our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매칭이 혹시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It's just very subjective. 여러분들의 상상을 조금 그러니까 상상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이 매칭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The point is just to play good songs. 좋은 곡을 틀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I think 김태우 사랑비, I consider to be one of the most well-composed song. 정말 작곡이 정말 잘된 곡이라고 생각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So, 약간의 그런 페어링은 끝났지만, 아까 수박맛 비가 내려와 약간 에디셔널 페어링으로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요. This one is called The Watermelon Man, originally by Herbie Hancock. Herbie Hancock, 주말 동안에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originally by Watermelon Man. 이 재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데, This one is done by David Benoit, 피아니스트 데이비 베노아가 연주한 Watermelon Man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is election day, so we have a day off. We have a special program. We won't be live tomorrow, so do exercise your right and vote for somebody that you believe in. So that is all the program.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leaving you with the last pairing, David Benoit, Watermelon Man.

0: The time is 4 a.m.
1: 这是一座拥有约两千。

멋있어서 말도 안 돼 It's like 뭉껴있는 풍선 잡고 without shoot 올라가서 풍경을 색칠해보자고 물감은 boom 그만 blue sky 너란 바람 분다 지금 너를 향한 순간 넌 나를 못 때려 설레게 가슴 뛰게 만들었으면 그런 내게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我们来看看接下来的学习点是什么吧。好的，이
1: 영화를 볼 수 있어요? 这个电影可以看吗?저
0: 영화를 볼 수 없어요. 这个电影没法看。
1: 한자를 읽을 수 있어요? 你可以读这个汉字吗?
0: 아니요, 한자를 읽을 수 없어요.
1: 不，我不会读汉字。那我们今天的语法其实也很明显了。对，很简单，动词을수있어요없어요还有这个리을수있어요없어요那表示某种能力或者可能性，具备这种能力或者可能性的时候呢，使用을수있어요리을수없어요，不具备的话呢，就用없어요就可以了，相当于我们汉语的什么能不能会不会可以<笑>
0: 不可以。那同样的，我们因为有这个母音开头的语法，有母音开头的语法，还有리을做收音的这种语法，所以呢要注意它的不规则变化。那我们就直接来单词练习。好的。嗯，보다，볼수있어요。嗯，不能看，볼수없어요。주다게，줄수있어요，不能给，줄수없어요。만나다见，만날수있어요，不能见，만날수없어요。공부하다学，
1: 공부할수있어요，哦，不能学，공부할수없어요，哦，팔다，팔수있어요，哦，리을做收音的单词，当它没有，然后直接加，对，两个리을哈，对，两个리을的话没有必要，没有必要，팔수있어요，不能卖，啊，팔수없어요，那읽다读能读，읽을수있어요，不能读，읽을수없어요，찾다 找，
0: 찾을 수 있어요?
1: 不能找，
0: 찾을 수 없어요.
1: 놓다 放，
0: 놓을 수 있어요?
1: 不能放，
0: 놓을 수 없어요.
1: 적다 写，
0: 적을 수 있어요?
1: 不能写，
0: 적을 수 없어요.
1: 입다 穿，
0: 입을 수 있어요?
1: 不能穿，
0: 입을 수 없어요.
1: 받다 收，
0: 받을 수 있어요?
1: 不能收，
0: 받을 수 없어요.
1: 씻다 洗，
0: 씻을 수 있어요?
1: 不能洗，
0: 씻을 수 없어요.
1: 接下来就进入我们的这些不规则变化的单词练习。 듣다，
0: 듣다， 들을 수 있어요?
1: 들을 수 있어요. 디귿变리을是它的不规则变化， 들을 수 있어요? 不能听，
0: 들을 수 없어요.
1: 줍다 剪，
0: 줄 수 있어요?
1: 不能剪，
0: 줄 수 없어요.
1: BEOP 做收音的单词是把 BEOP 去掉加上一个우， 然后呢加入我们的语法就可以了。 붓다 到，
0: 붓다 부을 수 있어요?
1: 不能到，
0: 부을 수 없어요.
1: 시우 做收音的单词， 시우 去掉， 然后呢同样的按有收音的单词的语法来加就可以了。 부을 수 있어요? 부을 수 없어요.
0: 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好的，
1: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这周我们能见面吗？
0: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어요. 对不起，这个周已经有约了，所以见不了。
1: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语这种书你能读了吗？
0: 네, 한국어를 세 달 동안 공부했어요. 是的，我韩语学了三个月了，学了三个月就能读韩语书，很厉害。这个韩语呢，你只要学三个月的话，认字就能读，但是可能不太明白什么意思，读是可以读的。对对对，能读出来。
1: 내일 혼자 이사를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明天我要自己搬家，你能帮我吗？
0: 네, 도와줄 수 있어요. 몇 시에 할 거예요? 是的，可以帮你。明天几点呢？
1: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你能吃这个韩国菜吗？
0: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1: 当然，我能吃，还能自己做呢。那这个语法有什么需要注意的事项吗？哦，那如果说我们在这个을수있어요없어요这个수后面加上一个가的话呢，可能就是比它这个을수있어요없어요更具有强调性。我们可以来试一下，比如说떡볶이가 매워서 먹을 수 없어요。 这个炒年糕，韩国的炒年糕确实挺辣的，所以呢，我不能吃떡볶이가 매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那这个呢，炒年糕呢，它太辣了，我实在是不能吃，就更有强调的，对，实在是吃不了，再有强调的那个意义在里面。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어요. 路很堵，走不了了。那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路堵了，你无论用什么方法都走不了了。
0: 을 수 있어요. 있어요， 表示进一步的一个强调，对，更强调的意思在里面。好的，我们再来复习一下吧。
1: 好的，虽然很简单，但是因为有不规则变化，再来复习一下。 보다 칸
0: 볼 수 있어요.
1: 不能 칸
0: 볼 수 없어요.
1: 주다 게
0: 줄 수 있어요.
1: 不能 게
0: 줄 수 없어요.
1: 만나다 见
0: 만날 수 있어요.
1: 不能 见
0: 만날 수 없어요.
1: 공부하다 学习
0: 공부할 수 있어요.
1: 不能 学
0: 공부할 수 없어요.
1: 팔다 卖
0: 팔 수 있어요.
1: 不能 卖
0: 팔 수 없어요.
1: 만들다 줘
0: 만들 수 있어요.
1: 不能 줘
0: 만들 수 없어요.
1: 읽다 두
0: 읽을 수 있어요.
1: 不能 두
0: 읽을 수 없어요.
1: 찾다 找
0: 찾을 수 있어요.
1: 不能 找
0: 찾을 수 없어요.
1: 놓다 放
0: 놓을 수 있어요.
1: 不能 放
0: 놓을 수 없어요.
1: 적다 写
0: 적을 수 있어요.
1: 不能 写
0: 적을 수 없어요.
1: 입다 穿
0: 입을 수 있어요.
1: 不能 穿
0: 입을 수 없어요.
1: 받다 收
0: 받을 수 있어요.
1: 不能 收
0: 받을 수 없어요.
1: 씻다 洗
0: 씻을 수 있어요.
1: 不能 洗
0: 씻을 수 없어요.
1: 再来两个 不规则变化的 듣다 听
0: 들을 수 있어요.
1: 不能 听
0: 들을 수 없어요.
1: 줍다 剪
0: 줄 수 있어요.
1: 不能 剪
0: 줄 수 없어요.
1: 붓다 倒
0: 불 수 있어요.
1: 不能 倒
0: 불 수 없어요.
1: 불 수 없어요.
0: 我们来日常生活应用好的再来听一下刚才的日常会话
1: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这周周末我们能见面吗?
0: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어요. 对不起,这个周末已经有约了,见不了。
1: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你可以读这个韩语的这种书吗?
0: 네, 한국어를 세 달 동안 공부했어요. 是的,我韩语学了三个月。
1: 认字了，내일 혼자 이사를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明天我要搬家，你能来帮忙吗？
0: 네, 도와줄 수 있어요. 몇 시에 할 거예요? 当然能帮你啊。明天几点搬呢？
1: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这个韩国菜你能吃吗？
0: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是的，我能吃，并且还会自己做呢。接下来一起来听소녀带来的《살 수 있어요》。

0: 在一块儿词组一样的出现，其实它也可以加名词，就是加一个
1: in，
0: 对的，名词的话呢，经常性的它要跟一的连在一块儿，所以呢，这个时候呢，只有一种形态，名词的话就是
2: 인지。对，我就记得有一些电影台词当中，就是사람인지동물인지，人还是动物，人还是动物，몰라요。对，那我们一起来看一下它这个单词的时候是怎么样使用的。首先看一下动词。
0: 받다
1: 받는지 알아요? 받는지 몰라요.
0: 대여하다 지
1: 대여하는지 알아요? 대여하는지 몰라요.
0: 맡기다 放
1: 맡기는지 알아요? 맡기는지 몰라요.
0: 먹다 치
1: 먹는지 알아요? 먹는지 몰라요.
0: 사다 마이
1: 사는지 알아요? 사는지 몰라요.
0: 나 동양다 하여 리을做手印的 단체 놀다 왈
1: 놀다
0: 对 놀다 리을 后面的话是 르부스的时候呢我们要把这个 리을给它去掉的然后按照没有手印的 단체来加的 所以这个地方就变成了什么
1: 노는지
0: 알아요
1: 알아요 노는지 몰라요.
0: 对的。 那接下来我们再来看一下这个形容词的这种用法 다르다 不同
1: 다르다 다시 은 니은 다른지 알아요 다른지 몰라요.
0: 对，没有收音的时候呢，直接加上一个 니은지 알다 모르다. 然后呢，有收音的时候呢，加上一个 은지 알다 모르다. 나 작다 小
1: 작은지 알아요 작은지 몰라요.
0: 많다 또
1: 맞는지 알아요 맞는지 몰라요.
0: 길다 장
1: 这个和那个动词又不一样，动词是느부스的时候，然后直接把리을去掉，那这个应该是当它没有，对吧？对，也是同样要把它去掉，它是느부스으开头的时候，就要把这个리을给它去掉，当它没有。긴지 알아요? 긴지 몰라요.
0: 나 가깝다 진.
1: 가깝다 가까운지 알아요? 가까운지 몰라요.
0: 这个呢就是我们经常看到的一些不规则变化的。同样的还有一种不规则变化是디그结尾的这种单词 듣다。
1: 들은지
0: 들은지 듣다 是动词
1: 들으다 들은지 알아요? 들은지 몰라요. 这不是这个变形吗?
0: 动词的话是 듣는지
1: 只有一种形态。듣는지。对。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好的。那
0: 제주도 여행을 언제 가는 게 좋은지 아세요? 那去济州岛什么时候去比较好你知道吗?
1: 제주도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우니까 아무데나 가세요. 去济州岛什么时候都漂亮，什么时候都能去。
0: 앞에 앉은 저 학생은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前面坐的那个学生，他是哪个国家的人呢？
1: 저도 그 학생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몰라요. 我也不知道那个学生到底是从哪个国家来的。
0: 여기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这里呢到市厅大概要花多长时间，你知道吗？
1: 네,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 걸려요. 坐公交的话大概15分钟。
0: 大概15分钟。对，我们再来复习一下吧。好的，那同样的，先从单词来看一下。嗯，받다收动词。받는지
1: 알다, 받는지 모르다.
0: 대여하다 借.
1: 대여하는지 알다, 대여하는지 모르다.
0: 맡기다放.
1: 맡기는지 알다, 맡기는지 모르다.
0: 먹다吃.
1: 먹는지 알다, 먹는지 모르다.
0: 사다. 마이
1: 사는지 알다 사는지 모르다.
0: 놀다 왈
1: 노는지 알다 노는지 모르다.
0: 接下来是形容词，形容词是两种形态。 다르다 不同
1: 다른지 알다 다른지 모르다.
0: 작다 小
1: 작은지 알다 작은지 모르다.
0: 많다 多
1: 맞는지 알다 맞는지 모르다.
0: 길다 장
1: 긴지 알다 긴지 모르다.
0: 가깝다 近
1: 가까운지 알다, 가까운지 모르다.
0: 那接下来是我们刚才学习的对话。 제주도 여행을 언제 가는 게 좋은지 아세요? 你知道什么时候去济州岛旅行比较好吗?
1: 제주도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우니까 아무데나 가세요. 济州一年四季都风景如画，什么时候都能去。
0: 앞에 앉은 저 학생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前面坐的那个学生他是哪个国家的人呢?
1: 저도 그 학생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몰라요. 我也不知道那个学生是从哪个国家来的。
0: 여기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从这儿到市厅大概要花多长时间你知道吗?
1: 네,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 걸려요. 坐公交的话 15分钟就到了。 非常感谢李老师，那我们下期见。
0: 下期见。
1: 送上这首歌卢西德普带来的 어딘지 몰라요。

挡下了，然后又有怎样的故事呢？稍后继续为您讲述，一起来听金邦素带来的《지나간다》。

0: That was Loverboy working for the weekend.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ren't we all waiting for the weekend when it's only the start of the week? I think you are. But anyways, let me just comment a little bit on our opening today. Honestly, I think a lot of people are more exhausted than lonely these days. Sometimes we blame ourselves for not having enough hobbies, relationships, or excitement in life, when in reality, we're just really tired and exhausted. 아니, 이렇게 바쁜데 대체 외로울 틈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냥 나 자신 하나 간수하면서 하루 보내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씻고 자고 이러는데도 하루 자체가 다 소비가 돼버리는데 막 외롭고 그럴 슬플 틈이 있기는 한 것인가? 막 이러면서 좀 우프게 생각을 해봤어요. Do we even have time to go to the bank, to the hospital for, you know, checkup and everything? Do we really have that time? How do people do that? And that is why I think on a positive side, small moments of reset matter so much. Even having a quiet cup of coffee or listening to the radio on your way home or on your way to work can feel like a tiny reset button. 그러니까 이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 막 뒤집고 들어와가지고 그 틈 안에서 이제 뭔가 그런 행복을 찾고 그래야 되나 봅니다. 아, 좀 하루 종일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현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지 못한 현실.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한 주 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 많은 분들이 또 나와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선셋님, for example. 주 3의 선셋으로 이름을 또 바꾸셨네요. 꺄, 이번 주부터 주 3의 생방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할게요. 썸머 누나, 티봉이 곧 만나용, 아웅, 좋아해. 라고. They sent in a message before 7 a.m. in the morning. 그래서 아침 한 6시 50분경에 이렇게 또 일찌감치 미리미리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얼마나 설레셨으면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선셋 모닝그룹어. 워터탱크님 출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세요. Have a winning day. You too, Watertank. What a word, winning day. 승리하는 하루. 뭐든 다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겨먹는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펭귄킬러님, 굿모닝, 생방 축하 축하. 첫 곡부터 달려 달려.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우리 다들 휴일, 주말을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Dr. Paper, 굿모닝. And Benny is also here. Good morning, Benny. We're live today. 필리핀에서 듣고 계신 우리 Benny님, 그리고 상미님도 안녕하시고요. 우리 반장님, 굿모닝, 생방 좋아요. 저도 좋아요.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생방 좋아요, 좋아. 아, 이렇게 또 너무들 좋아해 주시니까 뿌듯하다. 매일 하시면 더 좋아하실 텐데요. 그쵸, 그쵸.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썸머님의 생방 덕분에 활기차게 일어났어요. 오늘은 일이 조금 많아서 아침 운동 대신에 책상에 앉았어요. 썸머님의 효과 뾰로롱. 자주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그루버들 일어나게 한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is my effect that's making you go sit in front of your desk instead of go working out. Maybe it's just because you having a busy day.
1: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 열 운동하시는 체육부장님께서 오늘 책상 앞으로 바로 달려가신 겁니까? 하실 일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래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 다 해치우시고 또 여유 있게 운동하시는 게 낫죠. 오늘 밤에 하실 건가요? 내일 하실 건가요? 운동을 혹시 내일로 미루시는 건가요?
0: Well, that's a first for sure. If you have to postpone your workout to tomorrow, I think that is a first. Anyways, morning givers,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고 신청곡도 저희가 잘 선점해서 틀어드리니까요. 생방송인님만큼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1: Our, you know, playlist is opened up for you to fill, okay, morning givers? So I'll be waiting for all of that. We're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or maybe move right on to MGQ1A. Let's go.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Q1A. Welcome again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a question because I'm always curious about you, morning groovers, and you have to answer to my inquiry. This is today's question, everyone. The second half of the year has already flown. Can you guys believe that? And how do you think you spent the past few months?
1: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 하반기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 상반기가 지난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린 좀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와, 벌써 이렇게 또 반년이 지나가고 있구나. 나는 과연 무엇을 했지? 내가 그 2026년에 다짐했던 것들, you know, all of your decisions and everything, your dreams, your goals and everything, you know, are you working on that right now? Or did you forget everything? You know, we always have like our resolutions to do this, to achieve that and everything. But I wonder if you are keeping up with all of that. You know, how was your first half of the year?
0: 여러분들의 상반기 어땠나요? 전 여러분들의 그런 상반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상반기가 별로였으면 하반기가 있으니까 또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어떻게 보낼 건지 등등등 여러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So let me know. And to give you my answer, I think the first half of this year feels like it has been completely fully packed for me. I've met so many wonderful people and intentionally or not ended up taking all kinds of different projects, and it was quite an interesting experience. So, for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I plan to rest a little bit. I want to. I don't know if I can, but if I can find a little bit of time for do that, I will do my best to enjoy that to the max. 그래서 상반기는 좀꽉 찼다, 가득가득 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영H님께서 7월 1일부터 하반기 시작 아닌가요? 모닝그루브는 조금 빨라요. 여기서는 이제 6월달부터 하반기거든요. 예. 우리가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제 내년 또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모닝그루브 기준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7월부터 하냐? 이러면은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모닝그루브 안 들어? 이러면서 거기서는 벌써부터 시작했는데 너도 부지런히 움직여라. 어쨌든 좀 돌아볼 시간은 언제든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들. It's always good to look back, okay? It's always the right timing to look back. So, let's talk about that. Anyway, 저 아직 답안 끝났는데 우리 반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티같이 말씀하셔가지고 티라서 미안해요라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저도 티예요. 티티티티.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쉬어보자. 쉴 틈을 무조건 찾아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즐겨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죠. 요즘에는 막 배드민턴 운동 시작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몸이 좀 탔어요, 제가. 그 야외 스포츠잖아요. You know, it's an outdoor activity, so I got tanned already, and I plan to get tanned more and more because I'm really into it these days. 그만큼 좀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탄제 모습을 조만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So that is my plan, everyone. But what about you guys? Are you planning on workout a little bit more? Are you planning on studying something? Are you planning on vacation with your family? Let me know. 여러분들의 답을 또 기다리면서 I'm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We're gonna listen to it all together. This is the Go-Go's We Got the Beat.

And morning groovers, whether you want it or not, I am still going to talk about that year plan. You know, half of the year has flown by already based on morning groove standard. Do you know why? I actually have a very sad reason for this. 굉장히 슬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운명의 달이거든요, TBS에. 그래서 혹시나, 아, 만약에 막 7월 달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얘기 여러분들한테 못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해서 미리 앞당겨서 여쭤보는 제그 의도, 여러분들 파악을 못 하신 걸까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눈 동그랗게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또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해보자는 차원이었어요. 아, 요즘에 왜 이렇게 티들이 많이 계신지 우리 바우디 팀장님도 갑자기 요즘에 티가 되셨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실내 운동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실내에서 배드민턴 칠 데가 없어요. There's not enough space to play badminton indoors these days. You gotta reserve the place in advance. And obviously that is a fierce competition. So I consider that as an outdoor activity, which is why I plan on getting tanned.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배드민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운동 효과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저 또 시작했어요. 운동 조금 시작했다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추천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쿡님께서 썸머 PD님, 박은혜 팀장님, 기술 감독님, 모닝 고르바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쿡님,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to our live broadcast. It means a lot and we're gonna, you know, spend the rest of 2 hours filled with a lot of good music and energy and you will be part of it. Boo, boo, boo. All right, morning groovers. 하반기 벌써 끝났고요. 모닝그룹 기준으로 여러분들 하반기 어떻게 보낸 것 같은지, 상반기를 어떻게 보낸 것 같은지, 하반기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읽어볼게요. According to our penguin killer, 올해 하반기는 매우 바쁠 예정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일정이 다 잡혀서 동해 번쩍, sorry, 번쩍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So, the rest of the year, you will be really, really busy. Starting in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you already have enough plans ahead of you. So you're gonna be super, super busy. 오, 일적으로 바쁘신 걸까요? 아니면은 여기저기 여행 다니시느냐고 바쁘신 걸까요? 후자면 되게 부러운데 말이죠. 펭귄킬러님, 일정 하나하나 또 잘 소환해내시고요. 저희가 힘 드릴게요. 힘, 힘, 힘. 우리 체육부장님, 와우, 저는 풀타임 근무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파트로 일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썸머님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도 프리랜서로 일하셔도 계속 함께해온 사람들과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직장 동료들 없이 혼자 일하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아이들하고만 얘기하고 퇴근할 뿐 어른들과의 대화가 없어지고 내 자리가 없는 게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요. 저는 찐 대문자 F라 그런가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워라밸은 좋아졌지만 일할 때 외로움은 느껴져요. 근데 제 남편 T는 조금 이해 못 해줍니다. 라고 하셨네요. So now you're a freelancer after working for your kindergarten. I guess that's a company that you have been working with. You had good colleagues and everything. But now you're a freelancer, so you're asking me whether you still get along with friends and colleagues and everything. I mean, it works for some people and it works for some people, but not for everyone.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좀 저도 막 여러 군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래서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오케이 여기는 그냥 일하는 건 나는 나대로 좀 이런 멘탈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의지할 사람들이 있어야 좀 일할 맛도 나고 있는 거 확실히 저도 뭔지 알거든요. That's exactly how I feel here at TBS. TBS에서는 좀 그렇게 의지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되게 끈끈하게 되게 잘 지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막 회사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But 체육부장님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떤 커리어적인 이유로 프리랜서가 되신 거잖아요. So I'm pretty sure that you're gonna do just fine. You're a total extrovert and you love people. And I think people who love that energy could totally feel that. So they will approach to you.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모닝그룹도 있고 남편분도 계시고 전동류도 있고 뭐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서 힘내시면 충분히 또 이렇게 즐겁게 프리랜서 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All 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But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this tune altogether. This is Daryl Hall and Joan Oates, Out of Touch.

Hey, morning groovers. I am back. 우리 영신이 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써머 피디님, 제작진분들, 모그님들, good morning, 하트하트, 하트하트 모닝 그룹어들. Now, today's topic was, how did you spend your first half of the year and how are you planning on spending the rest of the year? 우리 상반기는 어떠셨고,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7633. Welcome, welcome. 어서 오시고요.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 저는 문학 공모 전에 제가 쓴 글을 보내볼 거예요. 하반기에는 작가가 되길 기원해 주세요. 와, 너무 멋있다. So we're gonna have a new writer morning groover here on morning groove. 새로운 또 작가 모닝 그룹과 신규 모닝 그룹과 합류해 주셨군요. 여기로도 좀 좋은 글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르인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글잘 쓰는 거 진짜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Because people these days don't even read or write anymore. And while we are doing that, you still have this ability to write creatively. And nice and neatly 뭔가 그 정돈된 그 글을 이렇게 가지런히 쓴다는 것 이게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문장이라도 나는 제대로 뭔가 깔끔하게 쓸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큰일 났어요. 아까도 지금 밖에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 올해 이제 이번 달 말에 축사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부터 망설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So I think this is an awesome ability. I'm pretty sure you're gonna do just fine.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작가님으로 저희가 모실 수 있기를 우리 7633 모닝 그룹어. We always set nicknames for our morning groovers, so I hope that I could call you the writer 7633. 우리 작가님으로 제가 곧 불러드릴 날이 오겠네요. 서비님, 굿모닝. 저는 개발자인데요. 상반기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근데 하반기도 바쁠 예정이에요. 그래도 안 바쁜 것보다는 낫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하하. 이 하하하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So I'm a software developer, and the first half of this year has been incredibly busy. To be honest, it looks like the second half is going to be just as packed and busy. But being busy is definitely better than having nothing to do. So I'm trying to look on the bright side. 하하하. 완전 맞는 말이죠. 바쁘고 지치고 막 몸이 힘들어도 저는 이제 실제로 백수 되면 어떡하지? 실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서 바쁜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know, since I've been there worrying whether I'm not gonna have a job, maybe like I was afraid losing a job. You know, having all of that experience, I think being busy is so much better. 그래서 바쁘면 사실 몸도 피곤하고 막, 알아요. 막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데 그냥 감사함으로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Yeah, so we have to be thankful. 뭐, 뭐든 일할 수 있는 게참 축복받고 좋은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는 태어난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은 좀 즐겁게 으쌰으쌰 하는 그 멘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And of course, our future writer responded. 우리 또 미래 작가님께서 시랑 소설이요. 감사합니다라고. 와우. 시랑 소설이면은 진짜 보통의 그 글솜씨가 아니실 텐데. 어렸을 때막 우리 시 공모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단한 번도 뭐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렸을 때한 번쯤은 막, 뭐, 우수상 막 이런 거 받아볼 수 있잖아요. 아, 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글잘 쓰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I think this is a beautiful talent that you have right there. 꼭, 이제 공모전에도 이제 꼭 글도 올리시고, 또 좋은 글들 많이 많이 쓰세요. 우리 7633 모닝 그룹 응원하겠습니다. 살짝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몰래 좀 문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 혼자 읽을게요. 부끄러우시면. 모닝 그루버들 이렇게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세요. 왜냐하면 생방이거든요. So talk to me, morning groovers, since this is live, everyone. So let me know about your first half of the year and your plans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I'm gonna read more of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after Don Henley, The Boys of Summer.

Black Jew said, 2026년이 반 정도만 남았다니, 이게 현실. 내 나이는 점점 높아지고 눈도 침침 까먹고 까먹고. Yeah, you just can't believe the fact that, you know, the first half of year is passing by already. We're getting old and we can't see properly. We keep on forgetting. You're not alone. We are all on the same boat, okay? I was putting on makeup this morning and I was quite surprised about the fact that I couldn't really see clearly on my face. 제가 시력이 양쪽 다 1.5인데 아침에 눈이 너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이 아이라인이 너무 안 그려져가지고 막 거울 가까이 얼굴을 막 들이밀어가지고 화장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I do believe that is because I woke up way too early in the morning, so that is why I couldn't see properly. I just want to believe it that way.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Morning, 구루버들. Let's continue introducing your messages about your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of the year. 우리 서비님, 아, 그리고 하반기는 여기 알바하느라고 더 바쁠 것 같아요. Fighting! Of course, you gotta work part-time here, and here means morning group, of course. Thank you so much. It means a lot, you know? Having to work every single day, well, not exactly every single day, but so early from 7 to 9 a.m., as part-time, even though you have your own job, it's not easy.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알바생 여러분들. 어떻게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썸머를 위해서 메시지 보내주고, 막 응원해주고. 여러분들, 진심이 아니라 알바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즐겁잖아요? 알바하면서도? 동료들이 너무 좋잖아요. 여기 모닝그룹은. You know, you guys have good colleagues, so keep it up. Keep up the good job. 우리 귀현맘 모닝그룹어. 상반기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직장 생활에 열정을 쏟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5년 정도 미국 생활을 해야 할것 같아요. 5년 후에는 저는 복직할 수 있을까요? 제 일을 참 좋아하는데 남편 덕분에 벌써 두 번째 해외 생활로 휴직합니다. So it looks like you're facing a major big change because you would have to move all the way to the United States for about 5 years, which is a long time because of your husband. So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take a break on your job that you have been putting a lot of passion on. So that's a big change and you must feel nervous and everything. You know, yeah, you don't know what's ahead of you. 우리 1년 뒤에도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요즘에는 그런 걸 모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5년은 또 너무 긴 시간이에요. 또그 시간 동안 우리 귀염맘님께서 새로운 것도 보고 느끼면서 또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때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미국 생활 잘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또뭘 할지 이런 게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귀염맘님. 어떡해. 5년 정도면은 모닝그루브 안 들으실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브 잘 되면은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나중에 걱정하기로 해요. 우리 귀염만 모닝그루버.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루버. 작년에는 도전했으나 실패했던 자격증 공부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연말에는 다시 제가 일하던 분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고. 글로벌 시대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오. So I'm giving another shot to studying for the certification that I challenged myself with last year but failed, and I hope to return to my previous field of work by the end of this year. A nation that forgets its history has no future, and we cannot live like a frog in a well in this global era. 이런 메시지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좀 이렇게 열심히 뿜뿜하는 메시지 보면 같이 좀 힘이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도전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서 이것저것 진짜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저거나 도전해볼까? 하면 하는 거죠. 그쵸?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전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If you're willing to try something, you know, that trying process is just so beautiful. And I just want to root for every single one of you doing

여러분들 도전은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시간은 들 수 있지만 돈이 들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This is nice and fabulous. 하반기 어떻게 보내실 건지, 상반기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We're going to talk about first half of the year and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Fleetwood Mac, Dreams. Ah!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Our lovely Morning Groovers, our Alba Sings. I'm Summer PD.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So as mentioned last Friday, we have an exciting news, I guess. We're going to be live 3 times a week. For this week, it's going to be live on Monday, Tuesday, and Thursday. And for the rest of the days, it's going to be live Monday, Wednesday, Friday, easy. 너무너무 쉽죠? 우리 민준리나맘님께서 주말 내내 강원도에서 친정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왔는데 날씨도 한몫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여행을 계획해준 남편은 역시 최고예요. 그죠? 그죠? 이 말도 되게 귀여우시네요. 아, 또 놀러 다녀오셨구나. 날씨 진짜 좋았죠? 날씨 요정 되셨겠는데요? 그 강원도 내내 여행 뭐 맛집이며 루트며 이거 다 남편분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So I guess your husband is a planner, planning a whole big trip with your whole entire family members.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셨죠? 우리 민준리나맘. 주말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또 한 주 시작이 알차시겠어요. 그죠? Alright, let me read your messages about today's question. 4695 Morning Groover said, 상반기는 육아로 좀 정신이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내년에 자격증, 한 번에 2차까지 붙으려고 내일부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강에서 러닝하고 인강 듣고 출근하려고요. 새벽 3시요? 모닝그룹 모두 화이팅. 와, 진짜 하루를 두 번, 세번 사시는 분이시네. 우리 모닝그룹은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So I spent the first half of this year completely hectic with parenting, but for the second half, I am planning to wake up at 3 a.m. starting tomorrow to go for a run along the Han River, listen to online lectures, and then head to work so I can pass both parts of my certification exam at once next year. Okay, I root for you. 응원 드릴게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되죠? 그리고 저녁 뭐 5시에 자면 되죠? 그죠? 오후 5시에 자면 되죠? 그죠? 그럼요. 제가 괜히 새벽 3시에 뚝!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뒷걸음질을 쳤는데 일찍 주무시는 거겠죠? 그쵸? 남들처럼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충분한 숙명이 또 나의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니까 I hope you get some enough sleep even though you would have to wake up at 3 a.m. in the morning.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최근에 제가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so it was basically about the routines of successful people. 그런데 이제 막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러다 골병 들면은 또 스탑하셔야 되고, 이게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건강을 꼭 체크하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 드릴게요. 자격증 패스 가자! 근데 또 우리나라가 보통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새벽 3시에 러닝하시는 분들 꽤 보일 거예요, 아마. So I'm pretty sure you can find some people out there nearby Han River running at 3 a.m. in the morning because this is us. We're Koreans, we are very diligent.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쵸?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쿵님께서 저의 상반기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전에 1월 달에 제가 힘든 일이 생겨서 일을 해결하는 중이라 모구에 소홀해서 죄송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들을 해결하느라 오후 7시에 출근하고 또 다음날 오후 3시에 퇴근하는 피곤한 삶을 살다가 4월 중순에 드디어 잘 해결이 되어서 퇴근하면서 모구와 함께하는 라이프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내시고 좋은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위로의 의미로 유정석의 질풍가도 신청합니다. I mean, this is really nice because this really happens. You have those hard times that you have to go through. You know, it feels like a tunnel that's gonna be ahead of you forever. But obviously, good days come just like you did in April. You know, you figured out all those problems that you had, all those process you've been through, and now you're, you know, facing some good days. So that is a relief. 이게 힘든 게 평생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게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모닝그룹버들 조금만 힘내시고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song reques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it all together. 여러분들, 이 노래 듣고 와서 또 신규 코너도 있을 거니까 또 같이 한번 또 즐겨보고요. We're gonna have some new segments after this song. So wait for it, wait for it. This is Gook's request. 유정석 질풍가도.

0: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해요, 연예계 중계. I'm out.
1: 진짜 민망하다. 여러분들, 아, thank you, thank you, goodbye. Please, safe flight to United States or wherever. Goodbye. 안녕히 가시고요. 여러분, 저 다시 왔어요. 어땠어요? 좀 쉬웠나요? 어, 난이도가 꽤 있는 걸로 읽어주셨네. 우리 바구니 팀장님께서 전혀 못 맞출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놀라셨나요? Can you guys guess the lyrics? 어떤 노래 제가, 아, 제가 아니죠. 이제, 부캐가 읽어주신 걸까요? 아유, 분명히 제가 뉴스 나오면은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좀 따라 하거든요. 네. 어, 이렇게 생각대로 쉽게 이렇게 되진 않네요. 우리 선샘모닝 그룹께서 새 코너다, 부캐 썸머 누나. 예? 지금 이거 트럼프 맞아요? 라고. 누구 같았는데요, 그러면요? 이게 트럼프 아니면 누군데요? 너무 트럼프 같지 않나요?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잠깐 이거 가사 읽어 주시고 이제 간 건데요. 예, 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킥이 있어요. On the very last part, Donald Trump president read something in Korean.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키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국어 좀 배우셨나 봐요.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아시겠어요? 어, 너무 어렵나요? 한번 그래도 맞춰보시면 제가 조금 되게 힘이 날 텐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제목이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So I need a little break,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어요. 제 낭독을 막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래 제목을 맞추는 퀴즈였는데 I guess it was quite high level. You know, it was pretty difficult for you guys to guess. So let me just go through these lyrics once again, okay?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막 Hello, my name is Donald Trump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딕션이 좀 별로였나 보다. 제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말고 그냥 똑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좋은 사람, 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소개시켜달, 약간 그런 거죠.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Someone who can love only me truly. Someone like water, someone like fire. I hope they're mature and sincere. And the lyric goes once again.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because love takes practice too. Someone who cares about even the smallest things. I hope they have plenty of experience in love. Experiences. 아, 이거는 트럼프 부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트럼프 멘트를 좀 이렇게 중간에 적어가지고, 예, 뭐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해. 이거는 다 이제 제가 지어낸 거고요. So that was the lyrics, everyone.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들이 왔는데 답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와, 박우리 신사님 어떡해요. 이거 코너 망했다, 그죠? 좀만 더 연구를, 좀 레벨을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nyways, 우리 서비님께서, 오, 우리 모두 썸머 PD님처럼 열심히 합시다. 김치 BTS밖에 안 들리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김치 BTS는 심지어 가사가 아니거든요. 김치 BTS is not even part of the lyrics. But all you could hear is kimchi and BTS. Okay.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연애가 중요 어쩔 크크크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썼긴요. 제가 썼죠. 이런 수준은 저만 쓸수 있는. 제가 혼자 킥킥킥 하면서 막 썼거든요. 재밌겠는데? 막 이러면서. 아, 어떡하냐. 펭귄킬러님께서 목 감기가 심하게 걸린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괜찮아. 마음으로 이해해주자. 우리 썸머를. 막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우리 펭귄킬러님. Yeah, I guess Donald Trump caught some cold. That's why his voice sounded a little more rusky. 우리 한몽규님께서 트럼프가 한국에 왔네요. 선모 PD님. 이게 논란이 돼요. 이러면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 모닝그룹 들렸다가 발만 담그고 이제 간 거죠. 예. So the key part, everyone once again, wa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좋아요. 아주 이래야죠. 우리 모닝그룹들. 제가 속이 다 시원한데. 이제 묵은 체증이 막 내려와서. 왜냐면 정답이 그래도 조금씩 왔어요. 오케이. 우리 서비님께서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거 맞나요? 맞을까? 이거를 그대로. If you translate that part literally to English, it goe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was any. So that might be the answer. And, 우리 용기 내주신 신규 모닝그루버. 너무 감사해요. For making that courage to send in the answer. Our new morning groover 6438. Shout out to you.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원래 베이시스의 노래,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조이가 부른 노래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또 음악적인 이런 지식까지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6438 모닝그루버. 우선 어서 오시고요. 반갑고요. 이런 노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은 바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맞습니다.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안 되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 맞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The original song is by Basis. And of course, Joy's version is very popular too.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가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 이거 번역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영어는 영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할까? 제가 다음 주또 돌아올 때 한번 고민해 볼게요. So this segment will obviously continue again next Monday morning groovers. So get ready for it.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해 드릴게요. 우리 알바생들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께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론 불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었어요. So it goes sometimes like water, sometimes like fire. I hope they are mature and sincere. 이게 바로 그 가사거든요. 근데 선셋 모닝 그룹께서 근데 트럼프 목소리만 남아 어떡해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목소리만 들리고 그 말하는 소리는

안 들릴 수가 있죠. How can you be listening to someone's voice and not hear the lyrics at the same time? 아니, 귀는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만 들리냐고요.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등장와서 열일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Obviously, I have so many workers that are working for me. 우리 또 제 알바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또 다른 알바생들이 다음번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또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고요. We'll be working on this, okay? And of course, since we have suddenly, all of a sudden, started going live 3 times a week, we had, you know, very short amount of time to prepare for this new segment. So, 여러분들 또 귀엽게 봐주시고요. 또 내일 또 다른 코너, 또 이제 목요일에는 또 다른 코너 이렇게 또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 그래도 열심히 맞춰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뉴스 읽어드리러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어떤 버전 들어볼까요? 우리 박오리 팀장님. Are we gonna listen to Joy's version or the original version? 좋아요. 우리 조이 버전은 요즘에 많이 들리니까 우리 박오리 팀장님께서 베이시스트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So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together. 우리 이제 트럼프는 잊어주시고요. This is Basis.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All right, a message from our kitty 아빠님. Kitty is their cute little puppy, the cutest little puppy. 쏘마피디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의 메시지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캐리 아빠님. 힘이 너무너무 나는데요. 이렇게 또 귀여운 캐리 사진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또 빵긋빵긋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사진 올려주시는데 굉장히 또 귀여운 강아지더라고요. 완전 애기 강아지인 것 같은데요, 그쵸? 완전 한 살도 안 된 애기죠.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또 이렇게 쫑쫑쫑쫑 뛰어다니면서 귀여울까요? 강아지 안고 있으면은 막 촉감도 너무 좋고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앞으로 강아지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Okay, so let's go back to MG Q&A, okay?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nd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how did you spend it and how are you planning on spend the rest of the year? 올해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고 하반기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쭤봤는데요. 6497 Morning Groover. 다이어트, 영어 공부, 책 읽기. 10년째 늘 같은 계획인데 올 하반기에는 조금이라도 잃어보고 싶네요. So it's been the same plan for the past 10 years, going on a diet, studying English, and read books, but I plan to do it just a little bit, at least for the rest of the year. 조금씩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이 10년째 같은 계획이었다면 조금씩 찔끔찔끔이라도 하셨던 거란 말이죠. 안 하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낫죠. 찔끔찔끔이라도 하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찔끔찔끔 하다가 또 재미 붙으면 또 feel 받으면 막 하는 거고요. 그렇죠? 6497모닝그루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상반기 어설프지만 텃밭을 만들어서 호박, 상추, 루꼴라 등을 심어가지고 요즘에는 야채 뜯어서 쌈 싸먹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문화센터 영어 수업 꾸준히 참여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원서 윤독 잼나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읽고 싶은 책들도 읽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고요. 6월 3일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도 계속 모닝그룹 청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Well, so you've been having a packed first half of the year for sure. You've been participating in so many different activities. 어떻게 이거를 또 6월 달에 다 하셨대요? 그쵸? 소소한 재미를 정말 알차게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해피라이프 가만 보면요. 그쵸? 이게 확실히 싱싱한 게 느껴지나요? 직접 심어가지고 이렇게 야채 뜯어가지고 쌈 싸드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농약 같은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And of course, you've been studying your English. You've been having this like English club, I guess, so that you can study

together. It's a good habit. Keep up the good work. 우리 이제 시간 뭐 하반기밖에 안 남았어 이랬는데 하반기도 깁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You know, two seasons have to pass for this rest of the year to pass by. So we can all keep up the good work, everyone. 또 선거도 열심히 투표 잘 해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저 또한 계속해서 모닝그룹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TBS EFM이 정말 큰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즐겁게 좋은 방송 막 이렇게 막 송출하고 막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Meanwhile, if you still have something to say to me, send me your message.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또 하반기 계획 아직도 말씀 안 해주셨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This is Eddie Vedder, Better Days.

That was Windows Are Rolled Down by Amos Lee. 예전에 이렇게 손잡이 돌려가지고 차에 창문 내리던 거 생각나네요. 7035, A New Morning Groover.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재밌네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군요. 어떤 계기로 처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재밌어요. 저희 방송. 앞으로 쭉 함께 해주시면 더더더 재밌을 텐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요하나 님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한주 보낼 거예요. 시작이 좋았죠? We had a great start of the week. We were live this Monday and we shared good energy, good feelings all together. So we're gonna have a lovely week ahead of us. 그리고 Black Jew Morning Groover, this is regarding MG Q&A. 저는 하반기 때 안전산업기사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여서 미리 자격증 취득을 해서 노후 대비해놓아야겠네요. I'm preparing to study for the Industrial Safety Engineer Certific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Since safety is so important, I figure I should get the certificate ahead of time to prepare for my retirement days. 또 미리미리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는군요. 노후 준비 이런 것도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고, 그냥 어떤 나이든 다들 도전들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멋있어요. 뭐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남들이 가는 루트에서 벗어나서, you know, some people choose to go to the different route compared to those people that are out there. And, you know, depending on your, like, despite your age, whether you're young or old, you know, I see a lot of people trying out new things, you know, challenging themselves. And I think that is awesome. And it really motivates me too.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있어? 좀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전도 하신다고 하니까 공부 뭐 내가 마음 먹기로 한 이상 잘 하시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블랙주님 파이팅입니다. 코코모닝 그루버 상반기 하반기 헷갈리지만 아무튼 지난 상반기보다 최악이 되지 않길 바라는 1인.

0: 참 부지런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남은 반년 힘내자고 내 자신한테 화이팅입니다라고 해주셨네요. I know it's really hard to tell whether it's the first half of the year 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but as long as the rest of the year is better than the year before or, you know, a couple of months ago, that counts right. 뭐 엄청 대단하게 발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상반기보다 좋으면 그걸로 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고 이러면 성공한 거죠. 착하게 사는 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우, 요즘 이렇게 운전만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막그 화가 나는 거를 조금 눌러앉히면서 착한 마음씩 그럴 수 있지. 그래. 끼어들 수 있어.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올 수 있어. 위험할 텐데 내가 다 껴줄게. 이런 마인드로 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왜냐면 화를 내봤자 저만 성질이 나면서 막 저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운전을 사람들이 더막 하려나요? Would this kind of tolerance let people drive the way they want to drive? And, you know, that's just gonna destroy everything? 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려고요. 좀 좋잖아요.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인상도 피고 얼굴에 주름살 들어가니까 웃으면서, 네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 말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왜 착한 척할 때 이런 말투가 나오죠? 좋아요. 우리 선샘 모닝으로 봐. 2026년 하반기에는 썸머 누나랑 티봉이를 매일매일 볼수 있는 거참 소박하죠? 라고 해주셨네요. So I wish to see Summer PD and 티봉이 every single day for the second half of 2026. 소박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거든요.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 좋은 날올 거예요, TBS. 이렇게 또 직원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버텼는데, 그쵸? 좋은 날 분명히 올 겁니다. 저도 그런 날 오기를 꼭 기대하면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덕분에 제가 즐겁게 방송하는 거죠.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today and tomorrow.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selected by our one and only Baguni 팀장님. This is Steve Miller Band, The Joker.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1: Some people call me the space cowboy.